0: 일단 소고기.
1: 일단 소고기. 어.
0: 와. 그러면 가슴 쪽.
1: 아이고 가슴 쪽.
0: 가슴 쪽.
1: 가슴 쪽. 아, 여기.
0: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1: 살짝만.
0: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1: 이거.
0: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 네,
1: 추천.
0: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0: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1: 있어야 돼요?
0: 네, 앞다리가 나을까.
1: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 주시겠어요?
0: 어, 가능합니다.
1: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무침.
0: 네.
1: 근데 이제 술. 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네.
0: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1: 한약?
0: 한약.
1: 오, 너무
0: 최고예요.
1: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어디인가요?
0: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1: 이거 노트예요. 네. 노트. 네.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맛있습니다.
1: 어, 이거랑 오,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2: 예. 예, 선생님, 아,
1: 안녕하십니까? 네. 어,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2: 예, 예. 어,
1: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2: 예, 아니시죠? 예. 예,
1: 어, 예. 감사합니다.
2: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2: 아, 그래서
1: 거기 담양에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2: 말했어요. 아,
1: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술 뭔가요?
2: 대표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1: 와.
2: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스님들이
2: 곡차로 드셨던 술이.
1: 아 진짜로?
2: 네. 여기 오셨으니까 에.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1: 오, 체험?
2: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2: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2: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1: 아.
2: 저기 소주까지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2: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2: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1: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2: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2: 이게 뭐예요?
1: 아, 전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2: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2: 껍질.
1: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2: 네 그래요.
1: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와.
2: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2: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좋네요.
2: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1: 네.
2: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0: 여름이 오면 누구나 냉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냉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늘상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는 그 특별한 맛을 엄마와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1: 식감이 믹서에 갈면
0: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0: 안녕하십니까.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는 한국 전통 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음식을 베이스로 한 여러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림이 없는 여여한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예요. 함경도 저희 원산이신데 아무래도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어머니나 어머니 가족분들 저희 실향민들이 고생이 정말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올해 마지 사찰 음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네, 마지의 소장 이춘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제 스님도 알게 됐고 선제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 음식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제 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돼서 이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죠.

0: 오늘도 바빴어. 그지? 이거 저기 캐모마일 차. 바람 엄청 좋다. 근데 금방 열어볼 것 같아.
1: 그래. 오늘 여름 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0: 글쎄.
1: 오늘 비냉면 해먹을까?
0: 오늘 비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 나면 엄마 옛날부터 요맘때 되면 냉면 그래. 생각난다고 그랬었잖아.
1: 맞아.
0: 엄마 굉장히, 굉장히 그리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오늘 해먹자, 그러면.
1: 그래.
0: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0: 서울이면 어머님이 그 함경도 얘기하셨던 그 약간 고향에 대한 그게 약간 6월에는 그러한 기억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냉면이 사실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냉면을 맞이해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와 저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또 배냉면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와 추억도 한번 그 나누고 싶고. 이거 배냉면 할때 버섯 먼저 하는 건가? 우리 버섯 먼저 했었나?
1: 버섯 먼저 채 썰어야지. 이게 채를 썰거든. 그럼 너는 이 배를 좀 껍질 까줘. 너 저거 돌려깎기 좀 해줘.
0: 네, 알겠습니다. 이 버섯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
1: 모든 음식은 이게 재료가 비슷비슷해야지 좋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 음식에.
0: 엄마는 배냉면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1: 나는 이게 뭐 옛날에야 배냉면을 먹을 수 있나?
0: 엄마 고향은 함경도면 그
1: 함경도에서 배냉면을 안 먹고 이거 절에서 이제 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0: 아 버섯냉면이라고 해서 한 거.
1: 배운 거지.
0: 근데 그 처음에 엄마 나한테 배냉면 얘기할 때 함경도 음식 그 매콤한 음식하고 비슷해서 고향 생각도 난다고
1: 거기
0: 얘기했었잖아.
1: 함경도에서 먹는 음식은 이제 냉면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생선이나 뭐나 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라 엄청 맵게 먹지. 근데 이제
0: 평안도 냉면 같은 건 슴슴하잖아. 근데 함경도는 왜 그럴까?
1: 그 이제 토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 사람들의 식성이 평안도 사람은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함경도 사람은 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칼칼하고 또 그냥 맵고 자극적인 걸 함경도 훨씬 춥잖아, 평양보다.
0: 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1: 그래서
0: 매콤하게
1: 마콤하게 말,
0: 했나 보다. 아,
1: 그렇지.
0: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해준 옛날 그 가자미 식혜나 이런 거랑 맛이 좀 비슷하다고 한 적이
1: 그렇지,
0: 있었잖아.
1: 그렇지. 그렇죠. 함경도에서는 비빔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맵게 해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그 냉면 맛이 고향의 맛처럼 네, 했어요. 네.
0: 그러면 이제 배하고 오이를 강판에 갈면 되나?
1: 그치. 배를 강판에 가는 이유가 이게 믹서가 있으면 빨리 갈아서 좋잖아. 근데 식감 때문에 이거는 배를 완전 항상 귀찮지만 강판에 갈아야 돼. 갈때 손톱 조심해야 되고.
0: 믹서에다 하는 것보다 식감이
1: 식감
0: 좋아서
1: 때문에
0: 그런 거지?
1: 씹을 수 있는 식감이 믹서에
0: 한번
1: 갈면
0: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그게
1: 옛날 배 같진 않아.
0: 옛날 배 같지 않지? 그게 요즘에 꿀벌들이 죽어가지고 그 저기
1: 자꾸만.
0: 수분하는 게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꽃가루를 다 붓으로 묻혀야 되는데,
1: 맞아. 요즘 과일이 그렇다고
0: 그러니까
1: 하더라고.
0: 농부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배냉면도 앞으로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그지?
1: 대나무도 많이 안 심어. 또 찾는 사람 비싸니까 찾는 사람도 옛날같이 많지
0: 그러니까.
1: 않대. 배냉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배가 잘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딸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접어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배가 더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접자. 그렇게 해서 접었어요. 배냉면 없애자라고 얘기할 때내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많이 있었죠.

0: 오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오이를 오이 속을 다 넣는 거야. 아까 돌려깎기 하고 난 속이잖아.
1: 엄마 그때 오이를 먹으면 더위를 더 이겨낼 그렇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0: 그렇지. 오이는 갈증을 해소하니까 하니까.
1: 자, 오이 간 것도 넣어볼까요?
0: 자,
1: 엄마 이 배냉면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고 그랬잖아. 그 함경도에서 엄마 몇 살에 내려왔지?
0: 나 5살에.
1: 와, 어떻게 내려왔어?
0: 난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5살에 전쟁이 나서 5살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야밤에 그냥 자식들이 덮고 잘 이불 하나 보따리 먹고 잘까 그냥 보따리 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밤에 흥남부두에서 그냥 큰 군함을 타야 되는데 거의 그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마 아버지 누구 뭐 팻말 같은 거를 매달고 피난민들 배 타는 건 막 그냥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고 막 서로 매달리잖아. 내가 먼저 타겠다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큰 기억은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밀어들어가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까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배 밑바닥에서 막 토하고 막 많이 토해서 제가 그래 지금도 배 같은 거 무서워해요. 피난시설에 고생 많이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사후퇴 때 났는데 겨울에 추울 때 남해 밭에 그 배추 다 뜯어가면 밑에 배추 뿌리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가서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막 다 파헤쳐가지고 근처가 바닷가니까 거기서 씻어서 그 소금물에 그냥 죽 쏘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1: 배 타고 내려오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간 거야?
0: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1: 피난민 수용소?
0: 피난민 수용소 그렇지. 거제도에서 살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나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천막 군인 천막 대형 천막에서 그 군인 천막 속에서 살았지.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내 동생은 엄마가 등에 없고 나는 날아갈까 봐 나한테 옷 보따리 커다란 걸 매달았는데 보따리하고 같이 날아갔어.
1: 아이고 참. 이거 기름을 먼저
0: 들기름
1: 넣고
0: 자 그다음에 버섯 넣고
1: 이 버섯이 채식에선 사람들이 약간 고기 식감이라고 그렇지. 좋아하잖아.
0: 다른 거보다 이거 이 표고버섯은 특히 단단해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나지.
1: 근데 엄마는 고기 안 먹잖아, 아예. 나는 안 먹었잖아.
0: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 나는.
1: 언제부터 고기에 대한 무슨 그 트라우마가 있나?
0: 그렇지, 나는. 이제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뭘 제대로 못 먹지만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는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배추나 뭐 배추 껍질을 이렇게 무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껍데기 막 떨어지잖아. 그런 걸 이제 주워다가 그걸 이제 주워다가 삶아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고깃간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온다고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는 요만큼 사고 고깃간에서 주는 공짜 소기름 이만큼을 이제 받아다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불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가 있는
1: 때문에.
0: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아주 그 고약한 그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머릿속에 콱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볶으잖아. 볶을 때
1: 그다음에
0: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이게 고춧가루를 볶아줘야 되니까. 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좀 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집간장을 넣어야 돼. 시장에서 파는 간장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야.
1: 우리 이거 10년 된 간장이잖아. 간장이 오래되면 약간 단맛도 더 있어지고
0: 더 나고 색깔도 더 진해지고
1: 장당군이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엄마 매해마다 장단군에 난 사실 그게 엄마한테는 자부심이지만 너무 힘들거든. 매년 당 장단군 너무 힘들어.
0: 응, 맞아.
1: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0: 맞아.
1: 내가
0: 장 맛은.
1: 아, 장 맛이.
0: 장 맛은.
1: 왜 그래?
0: 왜냐하면 간장 담는 날을 말날로 옛날 어른들이 말날에 장 담으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에 첫 번째 오는 말날. 첫 번째 오는 말날에 제가 그 이제 수건물을 풀어갖고 이제 간장을 먼저 담죠. 담은 다음에 60일 있다가 간장 담을 때 된장, 매주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60일 있다가 이제 그 매주를 떠서 된장을 이제 담죠. 장은 내가 담지만 하늘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늘이 돌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된장도 담아서 관리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해.
1: 힘들어. 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단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기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식자재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내야 될 거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결심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짜도.
0: 아, 맛있어.
1: 어디? 너무 맛있다.
0: 맛있어. 됐어, 이제.
1: 엄마는 식당 하는 게 힘들지 않아?
0: 힘들지.
1: 그치.
0: 그럼, 힘들지.
1: 더군다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음식 해 먹는 것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아니야?
0: 맞지. 10년이 뭐야? 우리 장사 15년 했잖아.
1: 15년 됐지. 이제. 그럼. 15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 먹는 게.
0: 나도 나이가 80이야, 이제.
1: 그러니까, 한 2년만 더. 2년만 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엄마 2년 후에 식당 정리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0: 나?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유기견 한 두 마리하고 이제 조그맣게 집을 뭐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 같은 거 담고 싶은 사람 장 담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뭐.
1: 엄마 음식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지.
1: 북군 씨는 계속 할 거야?
0: 그렇지 하지. 뭐 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니는 뭐 할 거야?
1: 일단 6개월은 쉬려고.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놀고 나서.
0: 자 일단.

0: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지?
1: 그래.
0: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볼까요?
1: 자, 비벼가지고.
0: 달콤하고
1: 맛있어.
0: 매콤하고 또 고소하고
1: 약간 새콤하고.
0: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야.
1: 어, 맛있다.
0: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약간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
1: 그렇지. 이제 물론 어릴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국어학번인데 대학원이 국어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저희 동문들이랑 같이 금강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에 딱 내려서 흙을 딱 밟는데 이만한 게 그냥 훈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런 경험 살면서 처음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내 고향에 왔구나. 고향 땅을 밟았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더니 동문들이 이 바보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그게 아, 그게 그 자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다른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금강산 얘기는 갔다 오셔서 바로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 몰래 돈을 많이 썼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아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었었구나. 저는 고향이 이쪽인데도 그거 보면서 약간 뭉클한 게 느끼는데 엄마는 얼마나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죠.
1: 어릴 때 피난 나와서 철없을 때 나와서 전 고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DNA가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꼭 한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정말 맛있다. 이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접을 못한다는 거 좀 아쉽긴 해.
1: 그게 좀 미안하고 아쉽지.
0: 그때 여기 오셨던 양조위도 이거 먹었었잖아요. 단골. 양조위도 이거 먹고 지안마르코 같은 경우에 그 오페라 가수 그 친구 매년 오는데 배냉면 없어진 게 자기 너무 슬프다고 지금 진짜 거의 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여기 되게 추억이 많아. 저기 쓴 엄마 붓글씨 저거 상 탄 거잖아 그때.
1: 그거 쓰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0: 하루에 거의 맨날 5시간씩 매일 밤에 여기 남아서 붓글씨 쓰고
1: 저거
0: 했었잖아.
1: 저거 한 장 쓰는데 4시간 걸리잖아.
0: 그래. 매일 그래서 끝나고 엄마 여기서 밤새면서 붓글씨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1: 맞아.
0: 진짜 그러네. 아니 가게 운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리.
1: 그래 엄청 많았지.
0: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어려웠었잖아.
1: 그럼 뭐 가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
0: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음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1: 그렇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0: 몰랐어.
1: 채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
0: 그래 처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음식을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한 매니아들이 우리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코로나 때 생각나? 우리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게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결제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잖아.
1: 그 덕분에 그죠.
0: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저기 살아났지. 그때 왜 배달할까? 엄마 그 얘기도 했었지.
1: 그치, 맞아.
0: 그래.
1: 배달이라도 해서 가게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0: 맞아.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1: 그래.
0: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할 수 없다고.
1: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만둔 거잖아.
0: 그래. 그 얘기 했었어.
1: 맞아. 손님한테 최대한의 고마움으로 서비스로 정성을 들여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0: 그냥 모든 게 다 노력이 없고 과정이 없는 그러한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가 중간에 망할 수 있었는데 망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선결제를 하시면서 마지를 도와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엄마랑 저랑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마운 시간이었다.
2: 근데 엄마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식당 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게 행복했어?
1: 그렇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에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지.
0: 그래.
1: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을 때 다들 보니까 그냥 안 가요. 부엌에 와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랫동안 이 음식 해주세요. 그러고 갈 때 네, 그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0: 배냉면을 엄마랑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만들어서 마주 앉아서 먹은 거는 아마 마지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드는데 정성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막 이게 아까운 거죠. 고객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냉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엄마랑 저랑 아주 정말 순수하게 배냉면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가 함경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잊고 지내거든요. 엄마도 지금의 제 나이가 있었고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이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0: much for that performance. Now, that was Peter Pan. And you know what, guys? It feels a lot more mature, your music, you know? And you feel a lot like you have more room to breathe now.
1: 뭔가 8개월 전이랑 다르게 조금 더 여유롭고 무르익은 느낌이 들었던 공연인 것 같은데 청중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저희 크런처들이 많은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요.
0: Crunchers are sending in a lot of comments. Let me share a few with you. 봉이 is saying, 피터팬 최고, 유유유. Yeah, Peter Pan is the best. And Benny is saying, wow, this song is definitely good.
1: 너무 좋은 노래다라고 해주셨고, 혜원님, 다다다가 피터팬 하면 저는 틴커벨로 바꿔줘요. 바로 바꿔줘라고 하셨어요.
0: So she wants to be Tinkerbell if they are Peter Pan. All right, Tommy is saying, Korean indie music is seriously underrated.
1: 맞아요. 너무 한국의 인디 뮤직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은데 좋은 밴드가 많고.
0: Cinema Guy is saying the melody is stuck in my head already, right?
1: 머릿속에 이 곡이 떠나질 않는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상자 종이백에서 아이템을 뽑고 있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을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다음 분 현준님께서 뽑아주실 건데요.
0: Alright, so next item is... All right, it's a headphone. Okay, so when you were young, perhaps, back when you were students or when you were starting, I guess, music for the first time, was there an artist you listened to a lot?
2: Yeah,
0: until your headphones or earphones like wore out, perhaps?
1: 네, 학창 시절이나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밤새도록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닳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최고의 인생 아티스트 있을까요?
2: Of course, everyone I think they have their own hero. Mm-hmm. But in my case, my hero is The Blur in the British band and Lil Uzi Vert, the American rapper.
0: Okay.
2: And I think they inspire me very much. So mm-hmm. When I'm working in the music, their colors is very effect for me.
0: Ah, I see. So sort of you could see those colors in your music as well, right? Because you've been influenced by them. Oh, that's interesting. Okay, well, moving on then. Every artist is completed by their fans. When, I guess,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You truly felt that more audiences are starting to listen to your music. Perhaps
1: 모든 아티스트가 이제 팬으로 팬이 있음으로써 완성이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었구나 하고 가장 실감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3: 있으신가요?
4: 일단은
1: 네.
4: 유튜브 댓글이 많아졌고요.
0: 아, more YouTube comments. Okay.
4: 그리고
1: 네.
4: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0: And the monthly listeners on Spotify increased as well.
1: 네, 확실한 수치들이네요, 그죠?
4: 그리고
1: 네.
4: 단독 공연에 매진했습니다.
0: Right! Woohoo! Congratulations to that! Now their upcoming concert, it's sold out! Woohoo! Yay, thank you to all the fans out there of 다다다. Great, great. Oh, yes. And speaking of which, 이제
1: 단독 공연 언급을 해주셨는데 6월 28일이잖아요. 그죠?
4: Yep.
1: 관련해서 우리 언더바 SSSS 선님께서 단독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하실까요?
0: Can you spoil your concert for us, the upcoming one, on June 28th?
1: 살짝 맛보기?
4: 맛보기?
1: 네.
0: It seems like you're all hesitant.
5: 저희가 이름이 다다다잖아요.
1: 네.
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너무 궁금한데요?
6: 전혀 없잖아. 이름 다다다는
0: Okay, so
4: we're 다다다.
0: 현진 just said, okay, your name, the band's name is 다다다, and that's it. What kind of a spoiler is that? Was that a spoiler? Spoiler 맞죠?
5: 이름이 다다다인 게
1: 포인트군요.
5: 그렇습니다.
6: It will be very exciting show.
0: Okay, it will be an exciting show because it's 다다다. Okay,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4: I know his spoiler.
0: Yeah, you understood it now.
4: Yeah.
0: Okay.
4: I know.
0: Okay. Yeah. All right.
5: 이거 되게 엑스퍼트 휴머예요.
1: 아 그렇군요. 네. It's a very high level humor for the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pick the next item now. All right. Shall we pick the next item? 다음 아이템 진원님께서 뽑아주실까요? He picked a magnet. Okay. 자석을 뽑으셨는데 a magnet works because it's north and south. They're different. The poles are different and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thought the members are different and that's a good thing, perhaps? 이 자석하면 N극과 S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멤버들이 서로 다르기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을까요?
3: 저희가 일단 성격도 전부 다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 다르거든요.
1: 네, so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y like different music.
3: 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조용하고 현준이 형, 상현이 형은 되게 활기찬 성격이고 또 현진이 형은 되게 중립적인 뭔가 모호한 느낌이고
1: 네. So, 진원 tends to be the quieter one. Whereas 현준 and 상현, they're pretty loud. And 현진 is in the middle. He's like the neutral type, okay?
3: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 뭔가 새로운 다다다만의 색깔 그리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So because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preferences as well as tastes, when they gather that together, it creates that unique charm of 다다다 as a band. Okay. So thank God you're all different then.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가 유니크함을 만드는 것 같네요. 그죠?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re all of you the only children? Tell us a little about your family or siblings. JSC_1995 sent this message. 우리 또 다른 메시지 크런처 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명 다 외동인가요? 형제 관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네.
4: I'm only children.
1: Okay, so you're the only child. All right. Oh, okay. What about you, Hanjun?
2: I have older sister, 2 years.
1: Oh, okay. She's 2 years older than you.
2: Yeah, 2 years older.
1: Oh, okay, older sister. And Hyunjin?
5: I have younger two brothers. Two younger brothers.
1: Yeah. Wow. You're the K-jangnam or the K-oldest son.
5: K-oldest son.
1: Okay. And Jinan?
3: I have older sister.
1: Oh.
3: 4 years.
1: Old sister. Okay, you have an older sister. Okay. Yeah, yes. 4 years older than you.
3: Yeah. Yes.
1: Ah, I see. All right. I was curious too, but I guess that's how their siblings are like. Well, you know what? You spend so much time together and you're almost like family now. This could be a little bit embarrassing and a little cringy, but why don't we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to each other? 네, 이제 지금까지 형제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친해지시고 오히려 가족 같아졌잖아요. 진짜 형제처럼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릴레이로 옆 사람한테 좀 고마운 마음 한마디씩 한번 전해볼까요? 현준님 먼저?
5: 사실 요즘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1: 그렇죠. So they see each other more than their family these days.
5: 저의 고집과 예민함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그럼 상현님한테 말하신 거죠 지금?
5: 다.
1: 아 모두에게요? 옆 사람.
5: 아 그러면 상현이.
1: 네.
2: 가비.
1: Okay, 그러면 to 상현, thank you for putting up with all my stubbornness, whatnot. Thank you very much. Okay.
5: 내가 방금 말한 거 번역.
1: 릴레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상현님이 현준님한테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4: 현준, 이 형,
2: 좋아.
4: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서 좀 됐긴 했는데
2: 그렇죠, 20일이 넘었으니까
4: 생일 참 축하했고 밤에 잠 좀 잘 자고 고마워요.
1: Okay.
4: Yeah.
1: Oh, okay. So it was Hyunjun's birthday like 20 days ago, but happy birthday once again. And I hope you sleep well at night. And thank you.
5: Quite sweet.
1: Oh, that is sweet. Yeah, I can feel that. Okay, what about you, Hyunjun? 조진원?
2: 진원이가 머리를 했어요.
1: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죠?
2: 다르죠. 지금 굉장히 고급 머리를 하고 왔는데
0: She don't change his hairstyle. Looks great.
2: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it suits you really well, and I hope you show continuously growing sides of you. I hope you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like this. Alright, what about you, Jinan? To 현진?
3: 현진이 형. 현진이 형이 사실 저희 팀에서 되게 많은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합주할 때에도 노트북 같은 거 다 가져와주고 음향적인 것도 다 믹스나 박튼 같은 거 많이 혼자서 거의 다 해주거든요.
0: 오, 악기 부장이네요 거의. 네. So Hyunjin does a lot of the music, like instrument related work when they practice together.
3: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 없이 열심히 해주는 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doing all that without complaints for all the members. 다들 부끄러워하면서도 한마디씩 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continuing on with this very sweet atmosphere, let's take a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Now, what is the second performance? 두 번째 곡 뭐죠?
2: 네, 두 번째 곡 추락이란 곡 준비했고요. 영어 제목은 Fall. Fall into the sky.
0: 그렇죠. 네, 추락. Fall into the sky is the next live performance. Before we listen to that,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네,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today is band 다다다, and we're waiting for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추락 or Fall into the Sky. It seems like they're ready, so shall we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0: Bravo! Thank you so much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Wow, I listened to the different sessions. 이 세션 파트들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거든요. 전체 음악도 그런데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나오는 그 퍼즈하고 기타만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러고 다시 빵 하고 가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We have a lot of crunchers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gain. 두아앙님께서 추락 하트 나라고 해주셨어요. Yeah, fall into the sky, heart me. And Bongi is saying 추락 건반 너무 좋아요. 좋아서 기절하. I fainted because the piano is so good. The keyboard is so good. And Tommy88 is saying, okay, this is my favorite so far. Me too, Tommy. And Midori is saying, this is a hidden gem, definitely. And Daniel is saying, this feels nostalgic, even though it's my first time hearing it. 처음 듣는데 뭔가 좀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익숙하게 들린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We will continue with picking our last item. Now, 이제 아이템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이고요. 상현님께서 뽑아주실 거죠? 자, 마지막 남은 아이템 뭔지 볼까요? What's the last item? Oh, okay. It's a compass or a 나침반.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believe that music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languages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global appeal of 다다다's music?
1: 음악은 국경을 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멤버분들이 분석하는 우리 음악의 글로벌 매력 포인트 뭘까요? 궁금해요.
2: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이제 가사나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필연적으로 이제 외국의 음악을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so because they're all Korean, so they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and write the lyrics in Korean too. But as they study music, they listen to a lot of foreign music as well from England, as well as the U.S. and also Japan.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명한 곡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들과 좀 요소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저희 한국적인 정서와 좀 잘 결합해서 좀 새로운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 색깔이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좋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And because they listen to different music like this, they have their own unique charms. And he hopefully thinks that these unique charms will be delivered to fans all around the world. Okay, well, we don't have much time left. And I have a question from another cruncher. Could each of you do an acrostic poem with 다다다?
1: 하요오 12님께서 다다다님들로 다다다 삼행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첫 번째 다 제가
3: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다
2: 일단 처음에 설명 드려야 될 게 있어요.
4: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설명?
2: 아니요. 왜냐면
1: 설명을 해주셔야 네. 돼요.
2: 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It's called 다사미. Is we're our fandom.
0: Yes, names. Yes, yes, yeah. Of course.
2: So let's
0: okay.
2: Start.
0: 다
2: 다사미들과
0: okay with 다사미s 다
2: 다다다는
0: 다다다 다
2: 다 하나다.
0: Oh, we're all one. Woo, that was perfect. Okay, so that was an acrostic poem using 다다다 the first words, and that was a perfect sort of acrostic poem. Good job, guys. Now, last question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Okay, so is there a goal, I guess, or dream you'd really like to achieve someday?
1: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은지님께서 나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보내주셨어요.
5: You have one.
0: 7,000.
2: 7,000.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0: Okay, you have a goal.
2: 저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7만 명 앞에서 꼭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0: Oh, okay. So it's Sanghyun's goal and the band's goal. You want to perform in front of 70,000 audiences. Oh, 70,000. That's a particular number. Okay, well, you know what? You will be able to achieve it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루시지 않을까 싶고요. 응원하면서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been a quick 1 hour, but it's another song by Dadada. So do enjoy it. It's 고백 or Like You by Dadada.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Thank you. Keep crunching.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football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게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
0: 네.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one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 초무침 맞아요.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해도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네, 네.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오케이, 거 오케이, 추천해
4: 오케이,
0: 주세요.
4: 오케이.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고.
0: 이거
4: 제가 추천해 드려요.
0: 네,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빵빵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 거 아니에요.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4: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너무
4: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골이라고.
0: 추성골. 이거 노트.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5: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추성골 네, 마시죠?
5: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5: 예, 아니시죠.
0: 감사합니다.
5: 아, 멀리서 오셨네.
0: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네.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추성골
5: 말했어요.
0: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5: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5: 스님들 아시죠 스님?
0: 스님들이
5: 곡차로 드셨던 술이
0: 아 진짜로
5: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하실래요?
0: 체험?
5: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0: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2: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5: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2: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5: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2: 아 그런 거
5: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2: 근데 이거 뭔가요? 저,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5: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2: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5: 맞아요.
2: 예스. 오 감사합니다.
5: 이게 뭐예요?
2: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5: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2: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5: 네 그래요.
2: 와 네,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5: 그렇죠. 와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2: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5: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2: 너무
5: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네.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2: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5: 뭘 구매하셨어요?
2: 이거 담양.
5: 오! 오!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2: 이걸로 무침, 초무침.
5: 아, 네. 죽순 무침.
2: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5: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2: 딱 와. 맞았어요. 아, 정답. 떡갈비. 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5: 네.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2: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5: 따고 있지.
2: 금요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and also very delicious muscle.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Sim.
1: So you want to see the green inside? Oh yes. Now it's done, but I need a little bit of decoration that also will give a little bit of freshness on top. So let's use the green part, the depa, spring onion. Now, let's plate. Oh yes. Beautiful. Now, let's put some pa all around and toasted sesame seeds. Done. My friends, today I'm very, very satisfied. I was really able to put Damian. Now I can't wait to try this with Sonsenim. Sonsenim!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Boda비 됐을까요?
2: 눈으로 보니 또 더 네.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1: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2: 에이? 네. 그래요?
1: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에,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2: 무슨 맛이에요?
1: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뒤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2: 깔끔해지는데.
1: 맞습니다. 조금 드셔보세요.
2: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1: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2: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1: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2: 네, 씹히는 그 느낌.
1: 이거
2: 잘 닦거든요.
1: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어 예.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람.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2: 그렇죠.
1: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2: 물장 한 번 더 하고.
1: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2: 아 부러울 거 없네.
1: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2: 네.
1: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2: 네, 예.
1: 어, 저,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 i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우리 해외 친구에게.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o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셀러언니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셀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0: 치고
1: 이태백이 도던데요.
0: 치고
1: 심양강을 돌아오더니 백낙천일가 비파성도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저 가랴 소등반우던 봉아리 흙구이 땅하는 조명등 일세 지옥 언제요 올라오제기요 분방마 고수성을 맺니 한산산세구어 소리는 객사득대 이르구나 삼엽은 천나비는 자식 찾는 슬프군 소리 전개 소이기노 눈물을 며칠 하고 빚어 든고
2: 판소리 심청가 중에 이 심청이가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대목을 그린 장면이었습니다. 범피 중류 감상하셨고요. 장문희 씨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 심청가 예능 보유자시고 또 그 유명한 이날치 명창의 후손이시라고.
3: 네네.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더 그 무게감을 느껴지는데 예, 이날치 할아버님이 저의 고조 할아버님이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셨던 이일주 명창 선생님께서 저희 이모님이시고 그 위에 아버님이 이기중 할아버님이라고 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예, 제가 한 5대 되나 봐요. 예, 예, 고조 할아버님이십니다.
2: 그렇군요.
3: 외가 쪽이에요.
2: 외가 쪽으로. 네. 네. 그 판소리 명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셨겠어요.
3: 저 그냥 자연스럽게 이모님 댁에 기거하면서 그냥 뭐 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모님이 그러셨어. 너는 머리 돌리는 거, 혀부침 하나까지도 똑같다고, 나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모가 좋으면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모가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조금씩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의 사설의 이치, 소리 하나 가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소리가 지금은 저한테 하나에서 여기까지 매 순간 감동에 대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2: 그 말씀하신 이모님 이일주 명창이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3: 예, 예, 그럼요.
2: 얼마 전에 타계하셨잖아요.
3: 예, 이제 항상 저한테 정말 등불이셨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모님의 존재로서 제가 항상 든든했고 지금 이런 저의 소리 과정, 소리로서의 장문이가 있기까지 항상 저의 큰 지지자였는데 예, 아무튼 예,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네.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에서 최연소로 장원이 되고 이제 명창으로 인정받으셨어요.
3: 네네.
2: 근데 전주 대사슴놀이에서만 3관왕을 하셨다고.
3: 네네. 이 판소리를 하는 이런 국악의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전주 대사습이
2: 네.
3: 모든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예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소리를 해왔고 학생부 때 장원을 했고 또 이제 운이 좋아서 일반부 때 장원을 했는데 사실 명창부는 제가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나 장원을 하겠지 하고서는 그동안에 어렸을 때 저의 소리를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라는 저의 물음이었고 저의 다짐이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예, 어떻게 그 좀 어린 나이에 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2: 그때 최연소 장원이 되셨을 때는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으셨어요.
3: 네.
2: 그때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3: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점수를 받아도 되나?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더 먼저 앞섰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랑과 이 많은 격려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답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2: 장문희 씨의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무려 28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3: 아, 네. 사실은 저는 판소리 전통 판소리만 해왔어요.
2: 네.
3: 그런데 이제 그 모 채널에서 그 음악의 공존이라고 음악으로서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저한테 섭외를 왔더라고요.
2: 거기서 그랜드 마스터가 되셨다고.
3: 아, 네네. 그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뮤지컬, 뭐 가수, 성악, 재즈 하다 못해 뭐 예, 여러 분야의 음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전히 그 관객들에 의한 픽이었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이 판소리를 얼마나 그 대중들이 감동을 받아 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 두 번이나 마스터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제가 참 힘들게 걷고는 있지만 이 길을 참 잘 가고 있구나 잘 견뎌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무대였습니다.
2: 그게 뭔가 콜라보스러운 무대잖아요. 근데 대중들을 그렇죠. 위해서는 그런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보죠?
3: 아, 사실은 저는 전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그대로 다가왔으면 하면 마음이에요. 전통 그대로를 사랑받고 전통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전통하는 저희들이 자꾸 그 본연의 그 깊이감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은 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느림이 또 때로는 더 깊은 감동을 와닿는다는 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좋은 자리, 좋은 무대에 우리의 소리가 같이 쓴다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소리를 정말 제대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참 작다는 거. 결국에는 아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그런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전통이지만 대중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뭔가 소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2: 판소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그런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3: 아, 네네. 춘향가 중에서 그 이도령이 춘향을 이별하고 과거를 기다리는 과거 장면이 들어있는 소리를 제가 부를 겁니다. 예, 제가 6살 때 처음 소리를 접한 게 춘향가였어요. 춘향이도 모르고 이도령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모님의 소리를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의 장문희가 있기에는 소리가 없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문희를 기억할까라는 생각하에
2: 네.
3: 소리는 저에게 있어 어머니, 저를 태어나게 하고 예. 살게끔 해주니까 어머니라는 그런 예
2: 느낌이시군요.
3: 말이 딱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2: 네. 자 그러면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시죠. 춘향가 중에 과거장입니다.
1: 이렇듯 통곡으로 세월을 보낼 적어 그때 마침 국태민안하고 시화연풍하여 태평과를 보인다 허건을 이도령 거동보서 장중 들어갈 제 독인사초 강무공 변장막 보장의 등대우산 포전장말 묶고 구종지어 앞세우고 장중 들어가 현재 반하 등대 꽂고 장전호를 바라보니 백설 같은 백목 제일원 보게 우해가 높이 지고 새백목 설부장은 구름같이 둘러 넌지 허전호를 바라보니 외가 검수거구나 양산일산 정흥흑계 기판호보도계 복미선 용기봉기 혼미장자계 창삼지 장벌월도 행우를 정제하고 시위를 볼짝쓰면 병조판서 복령기며 도청관관 별운공 생사각신이 들어서 금관조복 체제하고 사무품 대상하융배 작군복 배동괜 선전관이 군명호구나 선상의 훈련대장 중앙보훈대장 우상허영대장 좌우보장 도감중군 일대장 이대장 금군별장 700명 들어서 시위를 전쟁한 후 허전풍아 떡궁청 앵무새가 춤춘 혼동 설이 전명하여 시관전진 고보건 후 대도관이 받아들고 현재판에 걸어두니 그찌허였으되 일중강월중윤 성중희 해중윤이라 뚫려의식 걸렸구나 이두령 고동보소 요견에다 먹을 가로 황무신필로 일필이지 허연호니 분불가점이라 예천에다 선장언니 상시관이 그를 보시고 필법도 해주고 부채도 노련하니 글자마다 피정비우 구기마다 관주라 상지상의 등을 비교 회장하여 내 딸이는 장원급제하였네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청천이 걸쳐

0: 엎드리고 자세 지킨 소매를 보기 좋게 알겠죠. 장원무현무가 해가 뚫려 의지 나서면서 이준상 자제 이몽유 이몽유 이삼후 부르는 소리 장중이 뒤집히고 청당대가 떠나갈 때 서두부 도구리 몽룡 세수를 다시 오고 도포를 고쳐 입고 선걸음에 썩 나서니 정원사령이 부해오여 신뢰 진퇴원 현우 시급제기 문경원 특히 사고 없이고 부수차를 지수원이 머리에 오사와요 몸에는 행삼이라 은폐청기 전두어고 금화두나 벌써 빛나게 가진 부각 어깨 춤이 절로난다 이장원 마음에는 차례로 한림대교 못 지내고 제수옥당이 섭섭하나 천연을 어찌허리 벼슬이 점점 높아갈제 수찬 교리에 물망이 잦았더니 하루는 우에서 부르시는지라 들어가 복지허니 순수하게 오시기를 호남의 역초에 실롱되어 빈정이 황급 타기로 경을 백출하여 남무사특차하니 수리어치 불치와 백성어칠구구 살아를 안다 치염담하여 우느라 수이 마배유척 가사 그놀 고도사은 언연우 아직 쑥배 물러나와 설이 역절 단수하여 너희들은 먼저 떠나 전라도 초급 여사류가 기다려라
1: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김유진 씨입니다. 김유진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춤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 뒤로 다양한 우리 춤을 익혔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살풀이와 처용무 전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김유진 씨는 오늘 박금슬류 산조춤을 준비했다는데요. 박금슬 명문은 한국춤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무용계의 큰 스승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유진 씨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뭐 좀 까먹은 것 같지 않아?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여름이 오면 누구나 냉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냉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늘상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는 그 특별한 맛을 엄마와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1: 식감이 믹서에 갈면
0: 그냥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0: 안녕하십니까.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는 한국 전통 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음식을 베이스로 한 여러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림이 없는 여여한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예요. 함경도 저희 원산이신데 아무래도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어머니나 어머니 가족분들, 저희 실향민들이 고생이 정말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올해 마지 사찰 음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마지의 소장 이춘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대 스님도 알게 됐고 선대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 음식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대 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돼서 이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죠.

0: 아우, 오늘도 바빴어. 그지? 이거 저기 캐모마일 차. 바람 엄청 좋다. 근데 금방 여름 올 것 같아.
1: 그래. 우리 여름 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0: 글쎄.
1: 오늘 비냉면 해 먹을까?
0: 오늘 비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 나면 엄마 옛날부터 요맘때 되면 냉면 그래. 생각난다고 그랬었잖아.
1: 맞아.
0: 엄마 굉장히, 굉장히 그리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오늘 해 먹자, 그러면.
1: 그래.
0: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어머님이 그 함경도 얘기하셨던 그 약간 고향에 대한 그게 약간 6월에는 그러한 기억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냉면이 사실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냉면을 맞이해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와 저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또 배냉면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와 추억도 한번 그 나누고 싶고. 이거 배냉면 할 때 버섯 먼저 하는 건가? 우리 버섯 먼저 했었나?
1: 버섯 먼저 채 썰어야지. 이게 채를 썰거든? 그럼 너는 이 배를 좀 껍질 까줘. 하나, 둘, 돌려깎기 좀 해줘.
0: 네, 알겠습니다.

0: 이 버섯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
1: 모든 음식은 이게 재료가 비슷비슷해야지 굵지. 아.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 음식에. 아.
0: 엄마는 배냉면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다 그랬지?
1: 나는 이게 뭐 옛날에야 배냉면을 먹을 수 있나?
0: 엄마 고향은 함경도면
1: 함경도에서 배냉면을 안 먹고 이거 절에서 이제 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0: 아 버섯냉면이라고 해서 하는 거
1: 배운 거지.
0: 근데 그 처음에 엄마 나한테 배냉면 얘기할 때 함경도 음식 그 매콤한 음식하고 비슷해서 고향 생각도 난다고 얘기했었잖아.
1: 함경도에서 먹는 음식은 이제 냉면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생선이나 뭐 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라 엄청 맵게 먹지. 근데
0: 이제 평안도 냉면 같은 건 슴슴하잖아. 근데 함경도는 왜 그럴까?
1: 그 이제 토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 사람들의 식성이 평안도 사람은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함경도 사람은 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칼칼하고 또 그냥 맵고 자극적인 걸 함경도 훨씬 춥잖아 평양보다.
0: 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1: 그래서 매콤하게 말 그렇지. 아,
0: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해준 옛날 그 가자미 시켜나 이런 거랑 맛이 좀 비슷하다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함경도에서는 비빔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맵게 해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그 냉면 맛이 고향의 맛처럼 했어요.
0: 그러면 이제 배하고 오이를 강판에 갈면 되나?
1: 그치. 배를 강판에 가는 이유가 이게 믹서가 있으면 빨리 갈아서 좋잖아. 근데 시간 때문에 이거는 배를 완전 항상 귀찮지만 강판에 갈아야 돼.
0: 아~
1: 갈 때 손톱 조심해야 되고.
0: 믹서에다 하는 것보다 식감이 식감 때문에 좋아서 그런 거지.
1: 씹을 수 있는 식감이 믹서에 갈면.
0: 그냥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그게
1: 옛날 배 같지는 않아.
0: 옛날 배 같지 않지. 그게 요즘에 꿀벌들이 죽어가지고 수분하는 게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꽃가루를 다 붓으로 묻혀야 되는데.
1: 맞아. 요즘 과일이 그렇다고.
0: 그러니까
1: 하더라고.
0: 농부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배냉면도 앞으로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그지?
1: 배나무도 많이 안 심어. 찾는 사람 비싸니까 찾는 사람 옛날 같지 많지 않아.
0: 그러니까
1: 배냉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배가 잘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딸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접어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배가 더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접자. 그렇게 해서 접었어요. 배냉면 업세자라고 얘기할 때 내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많이 있었죠.
0: 들어가고

0: 들어감으로서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오이를 오이 속을 다 넣는 거야. 아까 돌려깎기 하고 난 속이잖아.
1: 엄마 그때 오이를 먹으면 더위를 더 이겨낼 그렇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0: 그렇지. 오이는 갈증을 해소하니까 하니까.
1: 자, 오이 간 것도 넣어볼까요? 자, 엄마 이 배냉면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고 그랬잖아. 그 함경도에서 엄마 몇 살에 내려왔지?
0: 나 5살에.
1: 와, 어떻게 내려왔어?
0: 난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5살에 전쟁이 나서 5살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야밤에 그냥 아시들이 덮고 잘 이불 하나 보따리 먹고 잘 거 그냥 보따리 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밤에 흥남부두에서 그냥 큰 군함을 타야 되는데 거의 그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마 아버지 누구 뭐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매달고 피난민들 배 타는 건 막 그냥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고 막 손 매달리잖아. 내가 먼저 타겠다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큰 기억은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밀어들어가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까 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배 밑바닥에서 막 토하고 막 많이 토해서 제가 그래 지금도 배 같은 거 무서워해요. 피난시설에 고생 많이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사후퇴 때 났는데 겨울에 추울 때 남해 밭에 그 배추 다 뜯어가면 밑에 배추 뿌리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가서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막 다 파헤쳐가지고 근처가 바닷가니까 거기서 씻어서 그 소금물에 그냥 죽 쏘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1: 그 배 타고 내려오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간 거야?
0: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1: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 수용소
0: 그렇지. 거제도에서 살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 나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천막 군인 천막 대형 천막에서 그 군인 천막 속에서 살았지. 근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내 동생은 엄마가 등에 없고 나는 날아갈까 봐 나한테 옷보따리 커다란 걸 매달았는데 보따리하고 같이 날아갔어.
1: 아이고 참. 이거 기름을 먼저
0: 들기름
1: 넣고
0: 자 그다음에 버섯 넣고
1: 이 버섯이 채식에선 사람들이 약간 고기 식감이라고 그렇지. 좋아하잖아.
0: 다른 거보다 이거 이 표고버섯은 특히 단단해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나지.
1: 근데 엄마는 고기 안 먹잖아, 아예. 나는 안 먹었잖아.
0: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지, 나는.
1: 언제부터 고기에 대한 무슨 그 트라우마가 있나?
0: 그렇지, 나는. 이제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어리니까 뭘 제대로 못 먹지만 이제 부산으로 나와서는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주고 뭘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배추나 뭐 배추 껍질을 이렇게 무 같은 걸 이렇게 하면 껍데기 막 떨어지잖아. 아. 그런 걸 이제 주워다가 그걸 이제 주워다가 삶아서 이제 국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고깃간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온다고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는 요만큼 사고 고깃간에서 주는 공짜 소기름 이만큼을 이제 받아다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불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가 있는
1: 때문에.
0: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아주 그 고약한 그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볶으잖아.
1: 그다음에
0: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이게 고춧가루를 볶아줘야 되니까. 볶아줘야 되니까. 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좀 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집간장을 넣어야 돼. 시장에서 파는 간장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야.
1: 우리 이거 10년 된 간장이잖아. 간장이 오래되면 약간 단맛도 더 있어지고.
0: 더 나고 색깔도 더 진해지고.
1: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엄마 매해마다 장단군에 난 사실 그게 엄마한테는 자부심이지만 너무 힘들거든. 매년 장단군 너무 힘들어.
0: 응, 맞아.
1: 근데 힘들지.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0: 맞아. 장맛은.
1: 아, 장맛이.
0: 장맛은.
1: 왜 그래?
0: 왜냐하면 간장 담는 날을 말날로 옛날 어른들이 말날에 장 담으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에 첫 번째 오는 말날. 첫 번째 오는 말날에 제가 그 이제 수건물을 풀어갖고 이제 간장을 먼저 담죠. 담은 다음에 60일 있다가 간장 담을 때 된장, 이제 메주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60일 있다가 이제 그 메주를 떠서 된장을 이제 담죠. 장은 내가 담지만 하늘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늘이 돌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된장도 담아서 관리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해.
1: 힘들어. 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단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기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게 밖에는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식자재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0: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내야 될 거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결심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짜도
1: 아 맛있어.
0: 어디? 너무 맛있다.
1: 맛있어. 됐어 이제.
0: 엄마는 식당 하는 게 힘들지 않아?
1: 힘들지.
0: 그치.
1: 그럼 힘들지.
0: 더군다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음식 해먹는 것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아니야?
1: 맞아. 그치? 10년이 뭐야. 우리 장사 15년 했잖아.
0: 15년 됐지. 이제. 그럼. 15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먹는 게.
1: 나도 나이가 80이야 이제.
0: 그러니까 한 2년만 더. 2년만 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엄마 2년 후에 식당 정리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1: 나?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유기견 한 두 마리 하고 이제 조그맣게 집을 뭐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 같은 거 담고 싶은 사람 장 담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0: 엄마 음식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1: 그렇지.
0: 북구시는 계속 할 거야?
1: 그렇지 하지. 뭐 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니는 뭐 할 거야?
0: 일단 6개월은 쉬려고.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놀고 나서.
1: 자 일단.

0: 이거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지?
1: 그래.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0: 잘 먹겠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볼까요?
2: 자, 비벼가지고.
0: 달콤하고
2: 맛있어요.
0: 매콤하고 또 고소하고
2: 약간 새콤하고
0: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야,
2: 맛있어.
0: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약간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
2: 그렇지. 근데 물론 어릴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국어학번인데 대학원이 국어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저희 동문들이랑 같이 금강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동네에 딱 내려서 흙을 딱 밟는데 이만한 게 그냥 훈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경험 살면서 처음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내 고향에 왔구나. 고향 땅을 밟았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더니 동문들이 이 바보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그게 아, 그게 그 자기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다른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금강산 얘기는 갔다 오셔서 바로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 몰래 돈을 많이 썼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아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었었구나. 저도 저는 고향이 이쪽인데도 그 보면서 약간 뭉클한 게 느끼는데 엄마는 얼마나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죠.
2: 어릴 때 피난 나와서 철없을 때 나와서 전 고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DNA가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꼭 한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0: 정말 맛있다. 이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접을 못한다는 거 좀 아쉽긴 해.
2: 그게 좀 미안하고 아쉽지.
0: 그때 여기 오셨던 양조위도 이거 먹었었잖아요. 단골. 양조위도 이거 먹고 지안마르코 같은 경우에 그 오페라 가수 그 친구 매년 오는데 배냉면 없어진 게 자기 너무 슬프다고 지금은 진짜 거의 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여기 되게 추억이 많아. 저기 쓴 엄마 붓글씨 저거 상 탄 거잖아 그때.
2: 그거 쓰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0: 하루에 거의 맨날 5시간씩 매일 밤에 여기 남아서 붓글씨 쓰고
2: 저거
0: 했었잖아.
2: 저거 한 장 쓰는데 4시간 걸리잖아.
0: 그래 매일 그래서 끝나고 엄마 여기서 밤새면서 붓글씨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2: 맞아.
0: 진짜 그러네. 아니 가게 운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리.
2: 그래 엄청 많았지.
0: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어려웠었잖아.
2: 그럼 뭐 가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
0: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음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2: 그렇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0: 몰랐어.
2: 채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
0: 그래 처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음식을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한 매니아들이 우리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코로나 때 생각나? 우리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게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결제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잖아.
2: 그 덕분에 그죠?
0: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저기 살아났지. 그때 왜 배달할까? 엄마 그 얘기도 했었지?
2: 그치, 맞아.
0: 그래 그래.
2: 배달이라도 해서 가게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0: 맞아.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얘기 했었잖아.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2: 그래.
0: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할 수 없다고.
2: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만둔 거잖아.
0: 그래. 그 얘기 했었어.
2: 맞아. 손님한테 최대한의 고마움으로 서비스로 정성을 들여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0: 그냥 모든 게 다 노력이 없고 과정이 없는 그러한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가 중간에 망할 수 있었는데 망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선결제를 하시면서 마지를 도와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엄마랑 저랑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마운 시간이었다.
1: 근데 엄마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식당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게 행복했어?
2: 그렇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지.
1: 그래.
2: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을 때 다들 보니까 그냥 안 가요. 부엌에 와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랫동안 이 음식 해주세요. 그러고 갈 때 그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0: 배냉면을 엄마랑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만들어서 마주 앉아서 먹은 거는 아마 마지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드는데 정성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막 이게 아까운 거죠. 고객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냉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엄마랑 저랑 아주 정말 순수하게 배냉면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가 함경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잊고 지내거든요. 엄마도 지금의 제 나이가 있었고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이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많이 좀 즐겨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an animation called Pilgrims is what Case Story brings to you today. It's a story about people who leave Utopia for an imperfect world. Many film festivals lauded the work. It's based on author Kim Choi-up's bestseller,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Director Hop Kyung-gang brought her creative touch, while actresses Kim Hyang-gi, Park Ji-hoo, and Lee Ju-young gave life to the characters in the animation.
1: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2: 깨달았어.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남은 삶이 불행할 거라는 거야.
0: Let's watch the animation movie Pilgrims. It is a perfect village far from Earth, where there is no prejudice or hatred. Kister grew up without knowing pain or sadness.
3: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나오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초지 수업 시간에
0: Here lives Sophie, a model resident and top student.
4: 어? 못 보던 목걸이네?
5: 어? 예쁘지? 선물 받았어.
4: 선물? 누구한테?
5: 이건
0: Hmm? She doesn't remember where she 어? got it. On the way home from lessons,
4: 어? 어.
0: Sophie and the kids happen to see someone crying.
4: 혹시 저게 아까 수업 시간에 본 슬픔의 신체적 반응인가? 그러네. 저게 울음이라는 건가 봐.
0: The sound of weeping throws Sophie off balance, and she runs off until she hears someone call to her.
5: 이게 뭐지? 여보세요?
6: 어, 연결됐다.
0: Whoa. The necklace's communications device.
6: 머리 고장난 줄 알았잖아.
0: Daisy seems glad to hear from Sophie.
5: 혹시 당신이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인가요?
0: But Sophie can't remember Daisy.
6: 나 진짜 기억 안 나? 데이지라고.
5: 데이지?
0: Sophie's best friend Daisy has snuck away from the village to go to the origin.
7: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But Sophie doesn't really get what's going on.
5: 그게 무슨
6: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자정에 마을 신전으로 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0: That night,
5: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
0: Sophie makes her way to the underground temple.
8: 열두 명의 순례자들 중 로와 레이 모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0: The village has a rule. Once kids turn 18, they go on a pilgrimage to the outside world. Adults had erased the memories of all the kids who had watched the returning ceremony.
9: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0: Why did the pilgrims never come back? And why did the adults manipulate memories? Daisy wanted to know, so she went to the origin, to Itasa. The exterior border area bustles with activity. It is a zone for the unengineered population. It's where those without DNA engineering or designer's genes end up living.
4: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10: 뭐야? 이거 떠오르고 있네?
0: Some who see the birthmark on Daisy's face openly hassle her.
11: 야, 잠깐. 이 정도 싸구려 유전자면 클린 처리 대상 같은데? 이타사 경찰에게 넘기면 돈 되는 거 아니야?

0: 잡아!
1: 네. And chase after her. She manages to get away to the zone for the DNA-engineered population. IT is a technologically advanced wonder world. But Daisy is not welcome.
2: 촌스러워라.
3: 어머, 얼굴이 얼룩이 있네.
2: 더러워라.
3: 이런 일 왜 여기 있어?
1: Daisy is taken aback by the prejudice she'd never known in her isolated village. Here, even the police chase after her.
4: 그런데 소피, 여긴 우리가 생각하던 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
1: She begins to think she understands why some could have chosen to create her village.
4: 내가 초라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돼. 넌 내 얼룩이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5: 미등록자 발견. 미등록자 발견.
1: Meanwhile, she ends up getting surrounded. Yet she manages to get away again. Then she happens to see a wanted notice with her friend Olive on it.
4: 올리브? 이게 대체?
1: 아. A bit later.
3: 이건 뭐지?
4: 내 목걸이 돌려줘. 그건 내 거야.
3: 이타사 경찰과의 통신 수단인가?
1: The resistance group captures Daisy. They suspect she might be a spy. Just then.
6: 여기는 소피. 데이지, 들리면 응답 바란다. 데이지, 무사하다면 응답 바란다.
1: Sophie communicates through the necklace. And Daisy reunites with her lost friend, Olive.
3: 오랜만이야, 데이지.
1: Will Daisy find the answers she seeks? Will Sophie recover her memories? A story about those who choose to leave utopia to live in an imperfect world. It is the movie Pilgrim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she contacted the author as soon as she read the story.
7: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서 베스트셀러를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점점 김채엽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그 휘몰아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고.
1: In turning the story from a series of letters into the animation, the role of Sophie was made bigger.
7: 소피라는 캐릭터는 실은 편지를 받은 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관적인 필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소피를 그 안에 넣고 연출을 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1: Actress Kim Hyang-gi took on the role of Sophie.
7: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를 좀 거쳐와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많았었는데 기분 좋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 It was the first time in her 20 years career that she tried voice acting.
7: 상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때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봐주셨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1: Actress Park Ji-hoo took on the role of adventurous pilgrim Daisy.
7: SF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로 이들이 사랑을 향한 여정을 되게 응원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지가 본인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1: Lee Joo-young played the charismatic Olive.
8: 애니메이션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다니라는 어떤 감사함과 허평관 감독님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한국 작품으로 첫 감독하시는 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희망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critic-approved voice acting and creative imagination. And it's the movie Pilgrims. K's story focuses in on this character in Pilgrims.
4: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1: A courageous seeker of answers.
0: 수수께끼 소녀와의 우정, 그리고 시작되는 모험.
1: Daisy, who leaves the familiar for the unknown. Actress Park Ji-hoo, who started her career as a child actor, tackled this role.
7: 불안정함이 있으면서도 강단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부합된다.
1: She put in work to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7: 목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데이지가 모험적이고 씩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섬세함이랑 진지함에 따른 감정선을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1: And to her story, with its warm and meaningful message. A beautiful sci-fi anim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0: self-destruct.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네.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잠깐만요. 잡혔어요.

0: 왔어 왔어.
1: 아니다.
2: 니콜님
1: 걸렸다.
2: 지구를 잡으셨네요.
1: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2: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1: 아유 큰 거. 아이 잡혔다.
2: 잡혔어요?
1: 아니네.
2: 아이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1: 아니 아니. 야, 이게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2: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1: 네.
2: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능력이라기보다
2: 네.
1: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서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 네.
1: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2: 네.
1: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2: 네.
1: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2: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1: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 아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2: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1: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무서운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적병강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자, 쌤. 예. 이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아,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 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3: 좌측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한재중을 처음 왔을 때 제가 3기인데 그때 너무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어서 천운회였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들어왔던 게. 하는 말은 근데 사실 그게 대학교 사망탄 작업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큰 생각 없이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큰 생각이 없이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때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서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 좋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이 좋다고 한 거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또 가장 좋은 단어는 난입을 하는 거예요.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불편하죠. 거기서 이제 발화의 주체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가가 하면 카메라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선다는 거 되게 조금 작품을, 그러니까 작업을 읽을 때 다른 층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입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혼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물감 같은 거죠. 제 작업은 그런 거지. 이렇게 난입, 세상에 난입을 하고 그게 되게 이빨에 낀 고기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되게 불편한 어떤 지점? 저 자식이 왜 저기 끼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아니면 남이 말해주는 막 단어를 막 썼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다 빌려온 말들인 거야. 하루 전날 밤 꼬박 새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해서 막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박희 선생님이 커트하는 거예요. 정우 씨책 많이 읽고 있어요, 요즘. 그러는 거예요. 책 그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학생들을 보면 딱 쓰는 말이 똑같아요. 이 친구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게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나의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내가 스스로 내 작업의 단어를 정의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작업을 알 수가 없어요. 평론가들이 하는 마음이 큐레이터들이 하는 말이 휘둘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망하거든요. 저도 망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폭 떨어지고 철퍼덕하고 떨어졌다가 여기가 끝이겠군 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는 계기가 이제 내 작업을 내가 스스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다시 오고. 쓸모없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없음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반대 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그 다음을 질문을 한 거죠. 왜라는 말을 한 거죠. 그 행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웃게 되고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질문이 남는 거죠. 왜?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컨텍스트가 남아요. 제가 하는 게 텍스트라면 그때 왜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쓸모없고 쓸모있음의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땡깡 치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건데요. 성향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농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포격,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억압받은 자의 무기라는 말을 하죠. 유머라는 거는.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이 놀리는 걸 하는 거죠.
1: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형성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을 맺게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가 딸의 잠자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0: 조롱의 언어는 뭐냐면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조롱이 돼요. 제가 하는 행동은 세상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친구가 마지막까지 돌아버리게 놀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쟤를 따라하는 거거든.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따라요. 그러면 얘는 거의 반 미쳐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유머는 다른 언어가 없고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국회의사당을 내가 만들어놨잖아. 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거군요. 그게 되게 환장할 정도로 짜증나는 거거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작업에서 유머를 쓰려면 리딩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작업을 읽었을 때 유머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웃기는 거는 웃음 이후에 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작업으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다, 뭐 촛불 시위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작업을 할 때가 좀 달라요. 우리 술래잡기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뛰다가 있죠. 잡히기 직전에 탁 서버리는 거야. 같이 와갈때 약간 탁 갑자기 서요. 그러면 우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에 비유. 그러면 그때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는 세상은 가다가 갑자기 탁 서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모를 때 있거든요. 같이 계속 같이 막 고민하고 어떻게 돼야지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계속 보다 갑자기 탁 서면 진짜 뛰는 사람들이 뒷모습이 보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뭘로 치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다음에 뒤따라오는 애들도 보이고 사실 아 예수가 하는 게 그런 거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이 사회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빨에 낀 되게 불편한 존재가 사실은 예수가거든. 제가 하는 예술가는 그런 예술가이고 싶고, 제가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고,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 인간 옥종은. 시사동의 포지션은 불광동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의 외곽이고, 그 또한 저희는 잘 나가는 작가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국행 가서 보시면 돼요. 더 좋은 갤러리, 더 유명한 갤러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쪽 가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희는 거의 다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공간이 아름아름하는 작가구나가 되면 안 되고 저기는 공모를 통해서 그 기획에 맞는 작가가 한다라는 게 돼야지 그 작가한테도 피해가 없어요. 아, 저희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막 한명두명 쓰러지거든요. 진짜. 쓰러져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게 쓰러졌던 사람들 중에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활동 재개 작가 이런 공모를 하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가 경력 단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저보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20대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나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추어거든요. 당연하죠. 학생 때는요, 학생 여러분.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시각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각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시각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익숙해져서 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작가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 알고 거칠어도 돼요. 그걸 보여주죠.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냥 네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로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신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작업을 봐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보이겠지. 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 있죠. 앞으로도 못 풀어요.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을 거였죠. 제가 죽기 전까지 꿈이 있다면, 아, 정말 그냥 꿈이 있다면, 제 능력을,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아는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이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못 뛰어넘는 게 답답해. 진짜 모르는 되게 이상한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뚫어져요. 툭 치면 뚫릴 것 같은데 안 뚫어져요. 그걸 정말 약반 것처럼 어느 날, 어제와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어제와 똑같은 어느 날 오후쯤에 그걸 탁 풀어볼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한 작업. 그 순간 딱 한번 그거는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흥분이 됐어요.
0: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1: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2: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무침.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2: 그럼요.
0: 있죠.
2: 네.
0: 그 아삭아삭.
2: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2: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2: 기한식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1: 그러면 꼴,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2: 같이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2: 네,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이거
2: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이거 저희 종이포에 있어요. 가셔서 아, 아, 네, 저기, 말씀하시면 아, 됩니다. 저기서.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3: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3: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3: 오케이,
0: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3: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3: 어.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 이거 가슴 쪽.
3: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3: 결이 짙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3: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온.
0: 이거.
3: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 돼지고기, 어, 소고기 맞아요?
3: 어,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3: 네, 앞다리가 낡다.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주시겠어요?
3: 어, 가능합니다.
0: 어, 진짜? 네. 어. 오,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3: 네.
0: 근데 이제 술
3: 아~
0: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 네.
3: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3: 한약
0: 오, 너무
3: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어, 네. 어디 어딘가요?
3: 추성고울이라고. 추성고울.
0: 추성고울. 이거 노트
3: 네,
0: 노트.
3: 네, 어.
0: 오케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0: 어 이거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잘 빠세요 오늘.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수.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선생님,
4: 예,
0: 선생님,
4: 예,
0: 아, 안녕하십니까?
4: 예.
0: 어, 혹시
3: 여기 주성골 네, 아시죠?
0: 예, 예. 아,
3: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0: 예, 예, 아니시죠.
3: 감사합니다.
0: 아, 멀리서 오셨네.
1: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0: 아, 그래요?
1: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0: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4: 대표 술은 주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0: 와.
4: 스님들 아시죠? 스님.
1: 스님들이
4: 곡차로 드셨던 술이.
1: 아, 진짜로?
4: 네.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1: 체험?
4: 네, 주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4: 이거는 증류제예요, 증류주.
1: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4: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꺼리를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1: 아 그런 거?
4: 그래도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뭔가요?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4: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1: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4: 맞아요.
1: 예스. 오, 감사합니다.
4: 이게 뭐게요?
1: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4: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1: 아, 귤. 필. 네, 그
4: 껍질.
1: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4: 네, 그래요.
1: 와,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4: 그렇죠.
1: 와.
4: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1: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4: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1: 너무
4: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1: 네.
4: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1: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4: 뭘 구매하셨어요?
1: 이거 담양.
4: 오!
1: 오.
4: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1: 이걸로 무침, 초무침.
4: 아, 네. 죽순무침.
1: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4: 오, 담양의 떡갈비네.
1: 딱 와. 맞았어요. 정답.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것도 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같이 섞어서
4: 수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4: 따고 있지.
1: 금욕하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manner, chopped garlic. Let's do with 2 nice teaspoons. And now the sweet part. Let's put some sugar, 3 spoons around, and then I will adjust at the end. Because you know, the important thing is the sweet and sour. So the sweetness and the sourness, you have to balance very well. And now the mouillotte. Also here, some sweetness, but more importantly, the shininess. Now, a little bit of sesame oil, maybe 1 teaspoon. And then let's do the mixing, muchin. Let's try. Wow, that's perfect. You just need to follow this recipe. It's perfect as it is. So now let's put the sukkah inside. Very lightly mixing. So you want to see the green inside. Oh yes. Now it's done, but I need a little bit of decoration that also will give a little bit of freshness on top. So let's use the green part, the depa, spring onion. Now, let's plate. Oh, yes. Beautiful. Now, let's put some pa all around and toasted sesame seeds. Done. My friends, today I'm very, very satisfied. I was really able to put Damian. Now I can't wait to try this with Sonsenim. Sonsenim!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What have you? 됐을까요?
1: 눈으로 보니 네. 또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0: 특별한 거 있어요. 소스는 축성주로 만들었어요.
1: 에이? 네. 그래요?
0: 맞아요. 축성주로 이렇게 디글레이즈 맛있는 고기 소스 만들었어요. 진짜 축성주랑 같이 조합이 한다면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1: 무슨 맛이에요?
0: 진짜 풍부한 맛이라서 귀에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1: 깔끔해지는데?
0: 맞습니다. 좀 드셔보세요.
1: 나 담양에 살면서 죽순을 많이 먹어봤지만 이제 우리 셰프님이 만든 죽순.
0: 네, 죽순 무침. 어떠세요?
1: 와, 손맛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땡기네, 자꾸.
0: 진짜 너무 재밌는 식감이에요. 네,
1: 씹히는 그 느낌.
0: 요거.
1: 아삭하죠.
0: 진짜 아삭. 이거 아삭아. 오, 아 역시 감사합니다. 딱 필요 있었어요. 아, 재밌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 진짜 동그란 맛이에요. 그리고 그 한약식 재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안 나와요. 그렇죠. 진짜 너무 세련된 진짜 섬세한 맛이에요. 아 진짜 고급스러운 술이에요. 어 예술. 어 이거 완벽해요. 이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이제
1: 물장 한 번 더 하고.
0: 아 종결이다. 아 이제 아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요.
1: 아 부러울 거 없네.
0: 어 진짜 제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만큼 선생님도 진짜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제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1: 네. 예. 예.
0: 어 좋아요. So my friends, I'm very, very happy. He looks very happy. So that was my goal today, to create Damyang in one table, as I always do when I go around with you across Korea. And then I really wanted to thank you, not just because he was very, very kind to me, but also because he's putting effort to do this kind of liquor. This is Korea. This is Korea roots and culture. And I love that. And I really hope you love as much as I do. So let's meet in another episode with another interesting and delicious food and another traditional Korean liquor.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우리 해외 제 친구에게.

0: 저희는 3인조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1: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I'm Live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o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원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 더.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셀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

0: 가. 얼씨구. 장사로 오래 지내가니 가태분은 가누고도 없고 명나수를 바라보니
1: 얼씨구.
0: 황왕도를 당당하니 일모양관 하차시여 연바강상 사기인순 최고의여자이긴가
1: 얼씨구.
0: 봉황대로를 닫아 아르니 삼삼

이 바성도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저 가랴. 소둥 반우던 봉아리 흙구이 땅하는 조명등 일세 지옥 이금목 안제제요 월라어제 기억 분방마 고수성 배륙을 맺니 한산산쇠구어 썰이는 객사득대

0: 대주어등고
1: 판소리 심청가 중에 이 심청이가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대목을 그린 장면이었습니다. 범피 중류 감상하셨고요. 장문희 씨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 심청가 예능 보유자시고 또 그 유명한 이날치 명창의 후손이시라고.
2: 네네.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더 그 무게감을 느껴지는데 예, 이날치 할아버님이 저의 고조 할아버님이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셨던 이일주 명창 선생님께서 저희 이모님이시고 그 위에 아버님이 이기중 할아버님이라고 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예, 제가 한 5대 되나 봐요. 네. 예, 예, 고조 할아버님이십니다.
1: 그렇군요.
2: 외가 쪽이에요.
1: 외가 쪽으로. 네. 네. 그 판소리 명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셨겠어요.
2: 그렇죠. 6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모님 댁에 기거하면서 그냥 뭐 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모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머리 돌리는 거, 혀 붙임 하나까지도 똑같다고, 나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모가 좋으면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모가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조금씩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의 사설의 이치, 소리 하나 가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소리가 지금은 저한테 하나에서 여기까지 매 순간 감동이 돼서 다가와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1: 그 말씀하신 이모님, 이일주 명창이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2: 예, 그럼요.
1: 얼마 전에 타계하셨잖아요.
2: 예, 이제 항상 저한테 정말 등불이셨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모님의 존재로서 제가 항상 든든했고 지금 이런 저의 소리 과정, 소리로서의 장문이가 있기까지 항상 저의 큰 지지자였는데 예, 아무튼 예,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예,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에서 최연소로 장원이 되고 이제 명창으로 인정받으셨어요.
2: 네네.
1: 근데 전주 대사슴놀이에서만 3관왕을 하셨다고.
2: 네네. 이 판소리를 하는 이런 국악의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전주 대사습이
1: 네.
2: 모든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예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소리를 해왔고 학생부 때 장원을 했고 또 이제 운이 좋아서 일반부 때 장원을 했는데 사실 명창부는 제가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나 장원을 하겠지 하고서는 그동안에 어렸을 때 저의 소리를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라는 저의 물음이었고 저의 다짐이었던 그런 무대였던 좀 어린 나이에 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때 최연소 장원이 되셨을 때는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으셨어요.
2: 네.
1: 그때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2: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점수를 받아도 되나?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더 먼저 앞섰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랑과 이 많은 격려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답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1: 장문희 씨의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무려 28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2: 아, 네. 사실은 저는 판소리, 전통 판소리만 해왔어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 모 채널에서 그 음악의 공존이라고 음악으로서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저한테 섭외를 왔더라고요.
1: 거기서 그랜드 마스터가 되셨다고.
2: 아, 네네. 그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뮤지컬, 뭐 가수, 성악, 재즈 하다못해 뭐 예, 여러 분야의 음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전히 그 관객들에 의한 픽이었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이 판소리를 얼마나 그 대중들이 감동을 받아 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 두 번이나 마스터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제가 참 힘들게 걷고는 있지만 이 길을 참 잘 가고 있구나, 잘 견뎌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게 뭔가 콜라보스러운 무대잖아요. 근데 대중들을 그렇죠. 위해서는 그런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보죠?
2: 아, 사실은 저는 전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그대로 다가왔으면 하면 마음이에요. 전통 그대로를 사랑받고 전통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전통하는 저희들이 자꾸 그 본연의 그 깊이감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은 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느림이 또 때로는 더 깊은 감동을 와닿는다는 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좋은 자리, 좋은 무대에 우리의 소리가 같이 쓴다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소리를 정말 제대로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참 작다는 거. 결국에는 아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그런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전통이지만 대중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뭔가 소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1: 판소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그런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2: 아, 네네. 춘향가 중에서 그 이도령이 춘향을 이별하고 과거를 기다리는 과거 장면이 들어있는 소리를 제가 부를 겁니다. 예, 제가 6살 때 처음 소리를 접한 게 춘향가였어요. 춘향이도 모르고 이도령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모님의 소리를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의 장문희가 있기에는 소리가 없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문희를 기억할까라는 생각하에 네. 소리는 저에게 있어 어머니, 저를 태어나게 하고 예 살게끔 해주니까 어머니라는 그런 예
1: 느낌이시군요.
2: 말이 딱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자, 그러면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시죠. 춘향가 중에 과거장입니다.
3: 이렇듯 통곡으로 세월을 보낼 적어 그때 마침 국태민안호고 시화연풍호여 태평과를 보인다 허건을 이도령 거동보서 장중 들어갈 제 독인사초 강무곡 변장막 보장을 등대 우산 본전 장말 묶고 구중지여 앞세우고자

0: 현재 바나 등대 꽂고 장전호를 바라보니 백설 같은 백목체이론 보게 우해가 높이 지고 새백목 설부장은 구름같이 둘러 넌지 허전호를 바라보니 외가 검수거구나 양산일산 정웅흑계 기판호도계 복미선 용기봉기 혼미장자계 창삼지창벌돌도 행우를 정제하고 시위를 볼짝쓰면 병조판서 복령기며 도청관관 별운공 생사각신이 들어서 금관조복 체제하고 사무품대상하융배 작군복 배동괜선 전관이 분명하구나 선상에 울린 대장 중앙보훈대장 우상 허영 대장 가우 보장 도감 중군 일대장이 대장 금군별장 700명 들어서 시위를 전쟁한 후 허전풍아 떡궁청 앵무새가 춤춘 혼도 설이 전명하여 시관전진 고보건 후 대도관이 받아들고 현재판에 걸어두니 그찌허였으되 일중강월중윤 성중희 해중윤이라 뚫려시 걸렸구나 이두령 고등보소 요견에다 먹을 가로 홍황무신필로 일필이지 허연호니 분불가이점이라 예천에다 선장언니 상시관이 그를 보시고 필법도 해주고 부채도 노련하니 글자마다 피정비우 구기마다 관주라 상지상의 등을 비교 회장하여 내 딸이는 장원급제하였네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척철이 걸뜨리고 자세치 긴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 장원목 현목가에가 뚫려시 나서면서 이준상 자제 이몽유 이삼후 부르는 소리 장중이 뒤집히고 청당대가 떠나갈 때 서두부 도굴이 몽룡 세수를 다시 오고 도포를 고쳐 입고 선걸음에 썩나서니 정원사령이 부해오여 신뢰 진퇴원 현우 신급제기 문경원 특히 사고 없이고 부수차를 제수하니 머리에 오사와요 몸에는 행삼이라 은폐청계 전두하고 금화두나 벌써 빛나게 가진 부각 어깨 춤이 절로난다 이장원 마음에는 차례로 한림대교 못 지내고 제수옥당이 섭섭하나 천은을 어찌허리 벼슬이 점점 높아갈제 수찬 교리에 물망이 잦았더니 하루는 우에서 부르시는지라 들어가 복지허니 순수하교 하시기를 호남의 역초에 실롱되어 빈정이 황급 타기로 경을 백출하여 남무사 특차하니 수령어 집을 치워 백성어 칠구구 살아를 난다 치염담하여 우느라 수이 마배유척 가사 그놀 보도 사은 언년우 아직 속배 물러나와
1: 얼씨구
0: 설이 역절 단수하여 너희 들은 먼저 떠나 전라도 초금 여사를 가게 내려라
2: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김유진 씨입니다. 김유진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춤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 뒤로 다양한 우리 춤을 익혔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살풀이와 처용무 전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김유진 씨는 오늘 박금슬류 산조춤을 준비했다는데요. 박금슬 명문은 한국춤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무용계의 큰 스승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유진 씨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이러면 생각해봐. 너가 공을 던져. 그러면
1: 그렇지.
0: 그렇지. 더해질 거 아니야.
1: 그렇지.
0: 그게 상식적이지.
1: 반대면 줄 거고.
0: 반대면 줄 거고. 근데 빛은 그렇지 않아. 빛은 아. 내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손전등 켜서 빛을 쏠 때도 광속으로 가고 기차 안에서 빛을 쏴도 광속으로 가.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는 기차 위에서 빛을 쏴도 정확히 또 광속으로 항상 광속으로 가. 되게 이상하지. 이게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줄게.
2: Let's do a crash experiment. If the speed of light is not a universal constant, what would happen? Opposite where I am standing, a red car is speed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At the same time, a blue car coming from the right is traveling at 100 kilometers per hour too. Then the two cars crash right before my eyes.
0: But 상식적으로 이 나한테 다가오는 차에서 쏘는 빛은 시속 100km 더하기 빛의 속도까지.
1: 그렇지.
0: 수직으로 온 애는 그냥 빛의 속도까지야.
1: 그렇지.
0: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정확히 다가오는 자동차 A라고 할게. 수직으로 온 애 자동차 B라고 할게. 그 A의 빛이 나한테 더 빨리 오겠지.
1: 빨리 와. 빨리 와야 우리 상식으로는 와, 더 빨리 와야지 나한테.
0: 그 자동차 B는 더 늦게 도착해야 되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자동차 교차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가 굉장히 작아. 거의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자동차 사고가 나한테 천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일어나서 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그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2: If the speed of light were not a universal constant, the light from the red car should travel 100 kilometers per hour faster than the light from the blue car. Then if we were to apply this speed gap to a cumulative 10 million light years, then the red car would reach the intersection a year before the other car. If I had observed this crash 10 million light years away, the crash would not have happened, which is quite strange indeed.
0: 말이 안 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광속은 일정하다.
1: 광속은
0: 나한테 수직을 다가온 애, 나한테 정면을 다가온 애도 그렇고 수직을 안 해도 광속은 일정하다.
1: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놨나 보네. 사람이 헷갈리지 말라고.
0: 헷갈리지 말라고.
1: 헷갈리지 말라고.
0: 왜냐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게 어떤 관찰자에게는 나고 어떤 관찰자는 안 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받아들여 보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1: 시간 지연.
0: 시간 지연.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가.
1: 빨리 움직이면.
0: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 빛도 빛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야 돼.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그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가 해볼게.
1: 기차?
0: 저기 와봐.
2: Let's measure time inside a train by using light. First, we'll assume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Now, an observer outside of the train will also assume that it takes a second for a laser beam inside the train to bounce off the ceiling and back to the floor. 그 something strange happens. The trajectory of the laser beam in that 1 second will look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server's location.
0: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똑딱. 기차 밖에서 바라본 사람은 똑딱.
1: 아. 그래야 두 관찰자가
0: 빛 속도가
1: 일정해지래.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 고다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0: 지금 이해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느려지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밌는 벌어져 뭐냐면 내가 빛의 속도에 굉장히 가깝게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 칠게 굉장히 광속에 99.99999%야. 그러면 이

0: 머리가 더 멀어지잖아.
1: 그렇지.
0: 똑딱 이렇게 됐다면
1: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네.
0: 굉장히 느리게 되고 빛의 속도 도달하게 했다, 도달을 했다 해볼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밖에서 볼 때 시간이 안 가. 무한대가 돼.
1: 그렇겠네.
0: 또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안 가게 돼.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 방송으로 가면 돼.
1: 혼자 영원히 살아서 뭐해?
0: 그러게 말이야. 너가 기차 안에 있으면 너한테는 일은 다 벌어지면 안 돼.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거리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가고 싶다 쳐도 너가 방송으로만 갈 수 있게 되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
1: 시간이 멈추니까.
0: 시간이 멈추니까. 아. 밖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별 A에서 별 B까지 가는데 천만 년이 걸릴 수 있어도 너한테는 0.1초도 안 걸리게 돼. 그러니까 우주 여행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1: 아,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가령 무슨 뭐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뭐 별 보면 어떤 별은 뭐 몇 광, 몇만 광년이니 뭐 한참 멀고 뭐 한데 우리가 이 우주선이란 하대여만 멀쩡하다면 갈 수 있는 거네.
0: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질량이 있는 물체는
1: 질량이 있는 물체.
0: 질량이 있는 물체는 광속처럼 가속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에너지가 필요해.
1: 무한.
0: 근데 우리가 무한 에너지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못 한다는 소리지.
1: 그러면 이런 거야. 빛은 빛의 속도로 가잖아. 빛은 질량이 없는 거야.
0: 질량이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우리는 빛의 속도로 못 가지만
1: 못 가는구나.
0: 질량이 없는 빛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지.
1: 재밌네.
0: 재밌어.
2: Why can't an object with mass reach the speed of light? It's due to energy. Energy is required to move a non-moving object. A person who is standing still needs calories to walk. A car in park mode needs fuel to start moving. To move at speed, more energy is required. In addition, the faster an object moves, the bigger its mass grows. Even if we were to use all the energy in the universe, it is impossible for an object to reach the speed of light. 사실은... Despite knowing that light speed is unattainable, we keep dreaming about it.
0: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을 하고 싶잖아. 보통 시간 여행을 하면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은 과거로 간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후회하는 게 있어서.
1: 후회하는 게 있어서.
0: 그래서 항상 과거로 갈 수 있냐고 묻거든. 근데 과거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1: 거의 불가능해?
0: 거의 불가능해.
1: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0: 완벽하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 딱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웜홀이라는 게 있어.
1: 아니 그 무슨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웜홀 아니야?
0: 맞아, 웜홀이야. 그 웜홀은 사실은 아직 검증은 안 돼 있어. 검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요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지.
1: 돌아가야지.
0: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빛보다 빠를 수 없어. 그렇지?
1: 그렇지.
0: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고 해. 이게 시공간이거든, 이 표면이. 근데 시공간 사이로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여기로
1: 관통하는
0: 지하철처럼 웜홀 같은 게 생기면 바로 갈 수 있겠지. 특히 이걸 구부려. 이걸 이게 신축성 있는 공이라 생각해.
1: 그리고 바짝 구부리면
0: 바짝 구부려. 그 바로 연결되고
1: 바로 붙는구나.
0: 시간도 마찬가지야. 시간도 과거하고 현재 혹은 현재가 미래가 연결될 수도 있어.
1: 그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미래가 궁금하거든. 자, 그러면 웜홀이라는 과거를 볼 수 있잖아. 웜홀로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야?
0: 미래 갈 수 있지.
1: 웜홀이?
0: 미래 갈 수 있고 왜냐면 과거 미래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미래 가려면 웜홀이 필요 없어.
1: 아, 그럴 필요 없어. 어.
0: 빨리 가기만 하면 되잖아.
1: 아, 빨리 가면 되지.
0: 빨리 여행만 갔다가 다시 오면 1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0: 천년 지날 수도 있어.
1: 그렇구나.
0: 미래는 괜찮아.
2: It's thanks to Einstein that we can dream about time travel. He redefined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through his two theories of relativity.
3: 상대성이 두 가지야?
0: 두 가지야.
3: 아, 왜냐면 특수랑 일반?
0: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만든 게 어떤 것도 빗발빠질 수 없다.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그걸 일반화시켰어.
3: 아.
0: 그게 일반상대성 이론이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야.
3: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특수 그런 모두 대단해 느껴지잖아.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그렇진 않은 거야.
0: 특수가 더 대단하고 일반이 평범한 것 같지. 근데 거꾸로야.
3: 아, 이거 거꾸로야.
0: 특수가 더 쉬운 거고.
3: 아, 일반이 더 어려운
0: 일반이
3: 거고.
0: 왜냐면 특수는 뭐냐면 등속도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서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등속, 가속,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서 사실 일반 상대성이 더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중력하고 가속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고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쉽게 말하면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휘어. 시공간이 이렇게 딱 평탄해 보이잖아. 가로줄, 세로줄이 딱 정렬된 바둑판처럼. 근데 중력이 있으면, 태양 같은 무거운 게 있으면 시공간이 막 휘어. 마치 엿가락 휘듯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그 휘임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 인력이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중력이 시공간 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3: 아, 그 좀 어렵네.
0: 어렵지. 아, 아, 아.
2: All objects that have mass produce gravity, and this gravity can bend time and space. Especially massive objects like the sun, which can visibly bend time and space. But there is something that bends space and time far more. It's a black hole, which was successfully photographed for the first time in 2019. A black hole has enormous mass packed into a tiny space. And it proves time distortion, which is laid out in Einste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The closer you get to a black hole, time will slow down more. When you reach the event horizon, which is the boundary of the black hole, it will look like time is standing still from the outside.
3: 궁금한 게 생기는데 가령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들 저 위에 있잖아. 그럼 지구 표면 사람하고 좀 뭐 차이가 나지 않나?
0: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왜냐면 인공위성은 일단 빨리 돌거든. 빙빙빙빙. 그러니까 국제 정거장 같은데 우주인들이 있잖아.
2: The Mir space station averaged an orbital speed of about 27,500 kilometers per hour. Russian cosmonaut Gennady Padalka spent a total of 879 days on the Mir. Because he was moving faster on the space station than on Earth, he is 25 milliseconds younger than his actual age. But he also aged 3 milliseconds more in space because of the weaker gravity. So when he returned to Earth, he was 22 milliseconds younger. He achieved the longest time travel record in human history.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가시죠.
0: 221개나 있다고요?

0: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근데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렇죠.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 예.
0: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딱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작가님.
2: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2: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성함도?
1: 박태동.
2: 박태동 작가님.
0: 야, 태동하셨다.
2: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2: 오!
1: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0: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2: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0: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1: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2: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온 거는 쉽죠.
2: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2: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1: 네.
2: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2: 네, 네, 네.
1: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2: 네, 네.
1: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2: 네,
1: 보기가
2: 네.
1: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2: 네, 네.
1: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2: 그렇죠.
1: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0: 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1: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네.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0: 젬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젬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젬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젬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네.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각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용준입니다. 몇 권의 책을 냈고요. 최근에는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하고 소설집 섞는 산책을 편했습니다.

네, 선운산책은 자폐가 있는 청년 한두운과 높은 시급이 필요한 나가 하루 동안 선릉 일대를 산책하는 단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포기가 아니라 주의 깊은 판단이 도리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인물을 세심하게 바라는 보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보는 것만 기록하는 그런 관찰한 것들,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한두운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발생된 데가 있죠. 저에게 있어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것들은 어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인들과 관련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막 으스스한 느낌으로 죽음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상실 이후에 붙는 그 감, 그 감각, 생각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여기에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에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옮겨왔고 이야기적인 재미를 위한 죽음의 장치라기보다도 상실감에 대한 어떤 거대한 은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1대1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면 번역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텐데 때로는 우리나라인이 있고 저 나라인 없는 말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것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창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도리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생각이잖아요. 번역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바뀌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만약에 썼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이 온전하게 잘 번역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지 저는 운명에 맡깁니다. 잘 번역되게 그런 의미로 저는 번역가님들이야말로 창작가하고 창작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표현에 대한 자기 어떤 마음, 자기의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야 어떤 의미로 온전한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상한 하루였다. 분명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경험이 실제 같지 않았다. 속은 것도 같고 뭔가에 홀린 것도 같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두운 생각을 좀 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 모른다. 아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솜씨 좋은 작가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혹은 진실을 가짜처럼. 영혼은 편하게 침대에 눕혀놓고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유령처럼 산책하다 집에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닌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알 수가 있나? 뒷모습으로 남은 얼굴. 아름답게 움직이던 위빙, 오리나무와 자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이상한 지식. 오늘 만난 한두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권투를 배운 걸까? 모르겠다. 오른쪽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오른쪽 광대뼈를 툭 때려봤다. 나도 모르게 아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아팠다.

언젠가 제가 소설, 당신에게 소설은 무엇이냐라고 정의해달라고 할 때, 입술보다 더 나은 입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말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되게 서툴렀고, 말로는 내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글로는 내 표현을 충분히 할수 있었고, 그리고 말은, 말하는 순간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집에 가서도 후회하고, 근데 소설은 내가 마지막까지 고칠 수 있고 최적의 것들을 만든 다음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소설이라는 도구는 가장 정확한 입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되게 그 글쓰기에 제 마음을 기대고 살았었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제 생각은 읽기하고 쓰기밖에 없어요. 남의 글을 읽는 거, 내 글을 쓰는 거. 읽기는 가능성만 많을 뿐 실제로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는 마음을 먹어야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역시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읽기하고 쓰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애를 쓰지 않을까봐 되게 겁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다가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런 날들이 올 텐데, 읽기하고 쓰기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에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뤘어요.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이 제 글을 읽어주는 아예 출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꿈을 이뤘는데, 그렇지만 제게 남은 앞으로의 꿈은 더 좋은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소설을 쓰다가 느껴지는 여러 어려움들, 그 나쁜 상상, 또좀 주눅듦 이런 것 때문에 글쓰기를 관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 꿈은 그냥 계속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마침내 글을 써서 계속 출간을 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것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an animation called Pilgrims is what Case Story brings to you today. It's a story about people who leave Utopia for an imperfect world. Many film festivals lauded the work. It's based on author Kim Choi-up's bestseller,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Director Hop Kyung-gang brought her creative touch, while actresses Kim Hyang-gi, Park Ji-hoo, and Lee Ju-young gave life to the characters in the animation.
1: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2: 깨달았어.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내 남은 삶이 불행할 거라는 거야.
0: Let's watch the animation movie Pilgrims. It is a perfect village far from Earth, where there is no prejudice or hatred.
3: 자, 오늘은
0: Kids there grew up without knowing pain or sadness.
3: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나오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초지 수업 시간에
0: Here lives Sophie, a model resident and top student.
4: 어? 못 보던 목걸이네?
5: 어? 예쁘지? 선물 받았어.
4: 선물? 누구한테?
5: 이건...
0: Hmm? She doesn't remember where she 어? got it. On the way home from lessons...
4: 어? 어.
0: Sophie and the kids happen to see someone crying.
4: 혹시 저게 아까 수업 시간에 본 슬픔의 신체적 반응인가? 그러네. 저게 울음이라는 건가 봐.
0: The sound of weeping threw Sophie off balance, and she runs off until she hears someone call to her.
6: 이게 뭐지? 여보세요?
7: 어, 연결됐다.
0: Whoa, the necklace is a communications device.
7: 머리 고장난 줄 알았잖아.
0: Daisy seems glad to hear from Sophie.
6: 혹시 당신이 이 목걸이를 준 사람인가요?
0: But Sophie can't remember Daisy.
7: 나 진짜 기억 안 나? 데이지라고.
6: 데이지?
0: Sophie's best friend Daisy has snuck away from the village to go to the origin.
2: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But Sophie doesn't really get what's going on.
6: 그게 무슨
7: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오늘 자정에 마을 신전으로 가봐. 그럼 알게 될 거야.
0: That night,
6: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
0: Sophie makes her way to the underground temple.
8: 열두 명의 순례자들 중 로와 레이 모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0: The village has a rule. Once kids turn 18, they go on a pilgrimage to the outside world. Adults had erased the memories of all the kids who had watched the returning ceremony. Why did pilgrims never come back? And why did the adults manipulate memories? Daisy wanted to know, so she went to the origin to Itasa. The exterior border area bustles with activity. It is a zone for the unengineered population. It's where those without DNA engineering or designers' genes end up living.
4: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9: 뭐야? 이거 또 얼룩 있네?
0: Some who see the birthmark on Daisy's face openly hassle her.
10: 야 잠깐. 이 정도 싸구려 유전자면 클린 처리 대상 같은데? 이타사 경찰에게 넘기면 돈 되는 거 아니야?
9: 야, 잡아!
0: And chase after her. She manages to get away to the zone for the DNA-engineered population. IT is a technologically advanced wonder world. But Daisy is not welcome.
4: 촌스러워라.
2: 어머, 얼굴이 얼룩이 있네.
0: 다이지는 taken aback by the prejudice she'd never known in her isolated village. hear, and the police chase after her.
11: 그런데 소피, 여긴 우리가 생각하던 곳과는 좀 다른 것 같아.
0: She begins to think. She understands why Sim could have chosen to create her village.
11: 내가 초라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돼. 넌 내 얼룩이 아름답다고 했었는데.
12: 믿음 녹자 발견. 믿음 녹자 발견.
0: Meanwhile, she ends up getting surrounded. Yet she manages to get away again. Then, she happens to see a wanted notice with her friend Olive on it.
11: 올리브? 이게 대체...
0: 아! A bit later.
2: 이건 뭐지?
11: 내 목걸이! 돌려줘! 그건 내 거야!
2: 이타사 경찰과의 통신수단인가?
0: The resistance group captures Daisy. They suspect she might be a spy. Just then...
13: 여기는 소피, 응? 데이지! 들리면 응답 바란다. 데이지, 무사하다면 응답 바란다.
0: Sophie communicates through the necklace. And Daisy reunites with her lost friend, Olive.
2: 오랜만이야, 데이지.
0: Will Daisy find the answers she seeks? Will Sophie recover her memories? A story about those who choose to leave Utopia to live in an imperfect world. It is the movie Pilgrim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she contacted the author as soon as she read the story.
14: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서 베스트 필러를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점점 김채엽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그 휘몰아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고.
0: In turning the story from a series of letters into the animation, the role of Sophie was made bigger.
14: 소피라는 캐릭터는 실은 편지를 받은 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관적인 필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소피를 그 안에 넣고 연출을 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Hyang-gi took on the role of Sophie.
14: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를 좀 거쳐와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만 왔었는데 기분 좋게 당연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0: It was the first time in her 20 years career that she tried voice acting.
14: 상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때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봐주셨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0: Actress Park Ji-hoo took on the role of adventurous pilgrim Daisy.
14: SF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로 이들이 사랑을 향한 여정을 되게 응원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지가 본인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0: Lee Joo-young played the charismatic Olive.
15: 애니메이션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다니라는 어떤 감사함과 허평광 감독님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한국 작품으로 첫 감독하시는 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희망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Critic approved voice acting and creative imagin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K's story focuses in on this character in Pilgrims.
11: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courageous seeker of
1: anime. 기소녀와의 우정 그리고 시작되는 모험.
0: Daisy, who leaves the familiar for the unknown. Actress Park Ji-hoo, who started her career as child actor, tackle this role.
2: 불안정함이 있으면서도 강단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부합된다.
0: She put in work to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2: 목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데이지가 모험적이고 씩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섬세함이랑 진지함에 따른 감정선을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0: And to her story, with its warm and meaningful message. A beautiful sci-fi anim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0: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밀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를?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1: 네.
0: 근데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 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어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0: 네,
1: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왔어.
0: 아니다.
1: 걸렸다. 지구로 잡으셨네요.
0: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이,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야. 야,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0: 네,
1: 일을 한다 이러면은,
0: 네,
1: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1: 네,
0: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1: 네,
0: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1: 네.
0: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 아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젖병깡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2: 선생님. 예. 이거 세 번째. 예?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예, 면목이 없네요, 이거.
2: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2: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3: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4: 저쪽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1: Trees embrace forests, and forests embrace trees. This is what being embraced by a tall tree must feel like.
2: 이렇게 울창한 편백나무 숲은 처음인 것 같아요.
3: 나무들에게 둘러싸여서 뭔가 위로받는 느낌? 피톤치드 샤워하는 느낌?
1: A travel writer visits a small house in the woods to stay for the night.
4: 아니, 편백잎을 따는 거야, 이렇게. 땅에 그대로 올라와.
1: Every night, a special dinner is prepared in the woods just for the guests.
5: Then she said something that was hitting me under the belt, so I decided to see.
1: An extravagant, jaw-dropping feast that arouses fascination even before you try it.
6: 임금의 밥상을 대접받은 이런 산골에서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1: We're off to the woods filled with the scent of cypress. It's a season when cool water and breeze are desperately needed. On scorching days like this, you just want to hide somewhere.
6: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예쁜데 구름도 이렇게 하얗게 몽글몽글 막 피어나고 그리고 또 물가를 걸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경치가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 더위를 피할 곳을 지금 찾아서 한번 숨으러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1: Nayeong heads not to the seaside or a valley, but to a dense forest in Yeongd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It's a secret hideout that very few know about.
6: 아니 여기 집이 한 채가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7: 네.
6: 이 숲 속에 엄청 되게 시원하게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긴가 봐요, 그죠?
7: 잘 오셨네, 여러분.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죠.
6: 오는 길에 여기 딱 걸어오는 동안에도 뭔가 이렇게 나무 냄새가 확 나는 게 기분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좋아지네요.
7: 위가 너무 맑죠.
8: 여기가 좀 해발이 높아요. 지금 현재 여기가 해발 420. 근방이 숲으로 돼 있어. 그렇게 아주 아주 시원해. 근데 골짜기마다 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 시원해.
6: 그래서 이 바람이 훨씬 더 청량하게 느껴지나 봐요.
1: This red clay house deep in the mountains is a guest house. It was built 58 years ago as a management office for workers who planted trees here.
8: I got a way ahead
7: of the sun. 산을 저희 아버님이 59년도에 산을 매입을 했어요. 59년도.
8: 이쪽은 참나무, 삼나무. 저쪽 건너편에는 편백. 벌써 이 계곡마다 나무 종류가 틀려.
1: Some 98,000 cypress trees growing here are more than 50 years old. The woods are filled with phytoncides emitted by dense cypress trees.
7: 옛날 나무 밑에 잡풀이 없는 거 알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풀이 없다는 뜻은 우리 피톤치드는 피톤 식물, 치드 죽이다는 뜻이 있는데 이 나무에서 품어내는 물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요.
1: Because of their strong scent, weeds can't grow close to cypresses.
7: 편백씨가 이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꼭 축구공 같이 생긴 거. 축구공 같이 생겼죠. 그죠?
6: 어머, 진짜요?
7: 어머, 중구공 생겼잖아.
6: 요미.
7: 저기 떨어져요.
6: 아, 요 안에 요 작은
7: 요거, 요거,
6: 씨가.
7: 요거 요기 씨예요.
6: 요거 요거 요거
7: 그게 씨예요. 근데 얘가 커서 이렇게 되기까지
6: 얼마나 얘는 요렇게 작은 애들을 뭔가 화분이
1: A two-year-old cypress is only 4 to 5 centimeters big. It takes extraordinary effort to grow from a tiny leaf to a tall cypress tree.
6: 지금까지 한참 들어왔는데 다 여기를 진짜 직접 나무 심고 가꾸신 거죠?
8: 아니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한 거죠.
6: 아니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넓이를 지금 다
8: 여기가 약 40만 평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목

0: 적당히 없어서 나무 벌채 없자. 아.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잘 알지.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본인이 나무 베면서 계속 조림을 한 거지.
1: His father wanted to plant as many trees as he had felled. He created a forest over 60 years ago, planting 538,000 trees, as if to atone for his wrongdoing.
2: 한쪽 편 파랗다, 뒤에는 하얗다, 그래서 편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각 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Y자가 있어. 한번 손바닥에 펴봐요. Y 있죠? Y, Y, Y, Y.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Y 요거 글씨.
3: 여기 사이
2: 사이에 Y 써 있죠?
1: The Y-shaped pores on the back of cypress leaves are where phytoncides are emitted. The couple moved from a city to the husband's hometown to take care of father's cypress forest, which he created with extraordinary effort. The husband and wife are trying various methods to publicize cypress forests and the diverse benefits of cypress trees.
0: 이렇게 잎만 가지고 있는 백엔잎을 만들어. 60도로 13시간 만들어. 건조기에다 만들어 13시간.
1: The couple's pillowcases are imbued with phytoncides.
2: 향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 숙면을 푹 주무실 수가 있고요. 저 우리가 쓰고 있는 베개가 지금 7년 됐는데 7년 됐어요.
1: They make the best use even of cypress leaves. 네. It starts raining. A perfect time for a break right in the middle of a cypress forest.
3: 가만히 있으니까 향이 슬슬 올라오는 게 아, 진짜 이거 백우장 되게 잘 자를 것 같아요. 빗소리도 나고 그런데 뭔가 빗방울 막 떨어지는 그런 편백나무 숲에 누워있는 기분이에요.
1: The calming scent soothes the body and mind.

0: 고추도 따고.
1: 아, 고추 따고, 예. 네. 토마토도 따고. 오. 가지고 따야 되고. 고추, 이거, 이런 고추 봤어요?
2: 어머, 이거는 무슨 당노 고추예요?
1: 당노 고추라고 그래요.
2: 무슨 고추?
1: 당노 고추. 아, 여기 봐.
2: 너무나.
1: 색깔 너무 이쁘죠?
2: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연두연두해요.
1: 근데 아삭하게 맛있어요, 또 이것도.
3: 이쁘게 먹었죠.
1: 예, 먹었다.
2: 아이고.
1: 이제 무슨 산수품 말이야. 봐봐, 이 까봐봐.
4: The garden is like Sukja's supermarket.
2: 실해. 어머나. 아, 큰 거 봐요.
4: These vegetables received plenty of energy from the forest.
1: 하나 먹어봐요.
2: 제일 큰 거.
1: 예. 굉장히 아주 금방 딴 거잖아. 싱싱하고 일반 토마토와 다르지. 딸 때마다 항상 한 다섯 개씩 먹어요, 저도.
4: Most of the cooking ingredients are from mountains and forests.
1: 이렇게 넣고 점유 상태에서 향이 그대로 올라와요.
2: 어, 지금 향이 너무 좋아.
1: 네. 연잎, 편백, 수육에 넣어서 이렇게.
4: A special meal for guests. It's a feast made with food from land, sea, and air.
1: 약간 기본 간이 되어 있어요.
4: 숙자 is a seasoned cook.
1: 시의 부모님 모시고 살아서 43년 동안 그러니까 음식 하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오시게 되면 시의 어머님, 시아버님 상 차려주듯이 그렇게 차려줬는데 어떤 분이 한번 수라상 받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라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싶더라고요. 궁금한데. 근데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3년 어느 정도 배웠어요.
4: At first, Sukja cooked for her friends who visited her place, but later she learned to prepare royal meals. She receives reservations for up to 10 people, only one table a day.

0: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짜잔, 뭐가 있을까요? 편백 2를 깔았어요, 제가.
2: This is probably what they call delicacies from every land and sea. The table is full of all kinds of goodness. It's even better than any royal meal.
3: 팔이 많아서 인간이랑
4: 산소에서 이런 밥상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후회라서 저희도 집에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The guests can't take their eyes off the food prepared with utter care. Just looking at it makes you feel full and relaxed. It's a truly sumptuous meal.
1: 반찬들이 이렇게 자연 맛, 조미료 쓴 맛이 아니고 천연의 자연에서 생기는 그 맛이어서 참 좋았어요.
5: 임금의 밥상을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이런 산골에서 이렇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2: The couple hopes their guests will enjoy good food and have a relaxing night in their forest. The next day, the husband heads to the woods.
6: 높이 올라가요?
2: 어떤가요? The forest that the husband has inherited from his father measures around 320 acres. To him, the mountains are his yard and garden.
6: 엄청 높이 올라온 기분이에요.
7: 반갑게요.
6: 어, 예, 고맙습니다.
7: 출발.
2: Nayoung decides to help with tree pruning today. Cypresses need to be pruned on a regular basis to prevent knots from forming. It's not easy because the trees are very tall. The nice scent of cypress is all over the place.
6: 나무 냄새도 나고 좋네요. 그죠?
7: 편백잎 냄새가 확 나지.
6: 네.
2: The leaves are later used to make cypress oil and cypress water.
7: 우리 아버지 옛날에 이 나무 어린 묘목 심어서 키우고 그런 걸 쭉 봤잖아. 옛날에 아버지가 하신 업적을 생각해서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2: Some 90,000 cypresses representing father's love for forests and trees. This is the reason the couple does their best to each and every guest who visits their forest.
1: 사람 다 달라요. 반도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바 있고 안 좋아하는 거 사람도 있고 되게 저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또 발라서 드시는 분 있고 그냥 크루아상을 찢어 먹는 사람도 있고.
2: Sukja personally makes breakfast for her guests every single day. From salads to bread, everything is prepared with dedication. One of the dishes is her staple.
1: 임금님들의 보양식으로 드셨던 음식이에요.
2: It's milk porridge that ancient monarchs like to have for breakfast. It's very soothing and goes well with bread.
7: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도 즐거운 거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2: A bowl of warm porridge speaks louder than words. It represents Sukja's wish that her guests will enjoy their stay in the woods and relax comfortably.

0: 많이 먹어봐요. 따뜻할 때 요 타닥죽 먼저 드세요.
1: 먹긴 좋은 거 먹네.
2: How often do we get to receive this kind of welcome?
3: 타닥죽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오, 되게 신기해요. 이게 맨날 일상에서 접하던 재료였는데도 또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2: Even those who have poor appetite in the morning can't help but try this irresistibly delicious meal.
0: 이제 건강해지는
4: 맛있죠? 상큼하고 따끔해요. 맛있어요.
5: 먹는 재미가 있어요. 먹는 재미가 있죠.
2: This is probably what food for the body and soul tastes like.
6: 아, 잘 쉬었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또 뵐게요. 정말 이 무더위를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왔는데 아, 정말 더위만 피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해지고 진짜 상쾌해져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2: A one-night stay in the Cypress Woods will stay in memory for many years to come.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게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chuksun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축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 한 번에
0: 한 번에 기한식으로
3: 해요. 네.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오케이
3: 숟갓하고
0: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0: 예. 예. 저는 따로 다른 예. 메뉴 만들고 싶어요. 떡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예.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오는.
0: 이거.
4: 이거 제가 추천해 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반반 돼지
4: 맞아요.
0: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날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따져 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예.
4: 담양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골이라고. 추성골.
0: 이거 노트예요.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예.
0: 혹시
5: 여기 주성골 예, 아시죠?
6: 예, 예. 어,
5: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6: 예, 예, 예, 아니시죠.
5: 어, 감사합니다.
6: 아, 멀리서 오셨네.
5: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잡았어요.
6: 아, 그래요?
5: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말했어요.
6: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7: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6: 와.
7: 스님들 아시죠? 스님.
5: 스님들이
7: 곡차로 드셨던 술이.
5: 아, 진짜로? 네.
7: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5: 체험?
7: 네,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5: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7: 이거는 증류제 증류주.
5: 아 증류주. 아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7: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 저기 소주끓이를 내렸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5: 아 그런 거?
7: 그래서 이제 도수를 39도 정도로 나르쳐가지고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5: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볼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국이자죠.
7: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네,
5: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리고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7: 맞아요. 아이고.
5: 예스! 오, 감사합니다.
7: 이게 뭐예요?
5: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7: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5: 아 귤, 필, 네, 네, 그 껍질.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7: 네 그래요.
5: 와 진짜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7: 그렇죠.
5: 와
7: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를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5: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7: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5: 너무
7: 여기에서는 좋네요. 오셨으니까
5: 네.
7: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5: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 색깔, 왕금 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7: 뭘 구매하셨어요?
5: 이거 담양.
7: 오!
5: 오!
7: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5: 이걸로 무침, 초무침.
7: 아, 네. 죽순무침.
5: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초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7: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5: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7: 추성주하고 네.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5: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한 상에.
7: 따봉이지.
5: 그럼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0: 가시죠, 빨리 가시죠. 221개나 있다고요?

0: 우와!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1: 대화를 해라.
0: 예.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1: 그렇죠.
0: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0: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자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성함도?
1: 박태동.
4: 박태동 작가님.
2: 야, 태동하셨다.
4: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오!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2: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4: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2: 그 흐름이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1: 88 네.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4: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빌어서 네.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 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4: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1: 네.
4: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4: 네, 네, 네.
1: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4: 네, 네.
1: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보기가 네.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4: 네, 네.
1: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4: 그렇죠.
1: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간

0: 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1: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네.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요거를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 느끼고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공원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정용준입니다. 몇 권의 책을 냈고요. 최근에는 장편소설 내가 말하고 있잖아 하고 소설집 섭는 산책을 편했습니다.

네, 선진산책은 자폐가 있는 청년 한두운과 높은 시급이 필요한 나가 하루 동안 선릉 일대를 산책하는 단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포기가 아니라 주의 깊은 판단이 도리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인물을 세심하게 바라는 보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보는 것만 기록하는 그런 관찰한 것들,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한두운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발생된 데가 있죠. 저에게 있어 가장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것들은 어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인들과 관련된 죽음이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에게 막 으스스한 느낌으로 죽음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상실 이후에 붙는 그 감, 그 감각, 생각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여기에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늘 했는데 그게 저에겐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옮겨왔고 이야기적인 재미를 위한 죽음의 장치라기보다도 상실감에 대한 어떤 거대한 은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1대1 대응으로 이루어진다면 번역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텐데 때로는 우리나라인이 있고 저 나라인 없는 말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것들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창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도리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

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생각이잖아요. 번역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바뀌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만약에 썼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그것이 온전하게 잘 번역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뿐이지 전혀 운명에 맡깁니다. 잘 번역되게 그런 의미로 저는 번역가님들이야말로 창작가하고 창작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표현에 대한 자기 어떤 마음, 자기의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야 어떤 의미로 온전한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상한 하루였다. 분명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 경험이 실제 같지 않았다. 속은 것도 같고 뭔가에 홀린 것도 같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한두운 생각을 좀 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 모른다. 아니,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솜씨 좋은 작가처럼 거짓을 진짜처럼 혹은 진실을 가짜처럼 영혼은 편하게 침대에 눕혀놓고 하루 종일 내 손을 잡고 유령처럼 산책하다 집에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아닌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알 수가 있나? 뒷모습으로 남은 얼굴, 아름답게 움직이던 위빙, 오리나무와 자기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이상한 지식. 오늘 만난 한두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권투를 배운 걸까? 모르겠다. 오른쪽 주먹을 가볍게 쥐고 오른쪽 광대뼈를 툭 때려봤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아팠다.

언젠가 제가 소설, 당신에게 소설은 무엇이냐라고 정의해달라고 할 때, 입술보다 더 나은 입술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되게 서툴렀고, 말로는 내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글로는 내 표현을 충분히 할수 있었고, 그리고 말은, 말하는 순간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근데 소설은 내가 마지막까지 고칠 수 있고 최적의 것들을 만든 다음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있어서 소설이라는 도구는 가장 정확한 입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되게 그 글쓰기에 제 마음을 기대고 살았었죠.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제 생각은 읽기하고 쓰기밖에 없어요. 남의 글을 읽는 거, 내 글을 쓰는 거. 읽기는 가능성만 많을 뿐 실제로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는 마음을 먹어야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쓰기 역시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읽기하고 쓰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애를 쓰지 않을까 봐 되게 겁이 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살다가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런 날들이 올 텐데 읽기하고 쓰기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에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실 어떤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뤘어요.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이 제 글을 읽어주는 아예 출판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꿈을 이뤘는데 그렇지만 제게 남은 앞으로의 꿈은 더 좋은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소설을 쓰다가 느껴지는 여러 어려움들, 그 나쁜 상상, 또좀 주눅듦 이런 것 때문에 글쓰기를 관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 꿈은 그냥 계속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마침내 글을 써서 계속 출간을 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0: I am going to meet an old friend. I met him when I was 17, and we were in the same class.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e've seen the results of the choices we made, as clear as day. Now we'll talk about what modern physics has discovered about time and human choices.
1: 내가 사실 너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내가
2: 아, 나도 되게 만나고 싶었어.
1: 내가 어떤 이제 신문에 기고문을 쓰고 있거든. 근데 기고문의 내용이 그 내 삶을 바꾼 선택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은 시간과 선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선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때 너가 나의 선택에 어떤 많은 영향도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고문 쓸 때 나의 삶을 바꾼 선택들 한 얘기를 하고 물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구상 중인데 그걸 너한테 한번 설명하면서 너한테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2: 우리 이 선택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1: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주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거든.
2: 양자역학. 요즘에 그래. 핫하잖아.
1: 그러니까
2: TV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1: 그치, 그치.
2: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고전과학 그러면 뉴턴. 뭐 상대성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
1: 양자역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돼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양자역학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의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그게 뭉쳐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플랑크 관상이 있었고 빛이 양자가 돼 있다. 그 다음에 고흐가 원자가 그렇게 띄엄띄엄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고 슈뢰인거가 슈뢰인거 방정식 만들고 하이젠버그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고 드브로이가 파동 입자 이중성 얘기하고 기타 등등.
2: 아,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1: 다 합쳐져가지고,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거야.
2: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양자역학 도대체 뭐야?
1: 그리고 양자역학 되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사실은.
2: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뭐 배웠던 이런 과학 기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세계에서는
1: 다 적용이 안 돼.
2: 안 된다. 얼마나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1: 얼마나 작은 세계냐면
0: How tiny is an atom? For the sake of the argument, let's assume a grain of rice is about 5 millimeters long. A grain of sand on the beach is 0.5 millimeters in length. That's 1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rice. Fine dust is 10 micrometers in diameter. That's 50

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Ultrafine dust is 5 times smaller than fine dust. The smallpox virus that we have eradicated is 300 nanometers wide. That is about 7 times smaller than ultrafine dust. The coronavirus that affected 77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s 3 times smaller than a smallpox virus. The coronavirus is equivalent in width to 50 human DNA strands lined up from end to end. One hydrogen atom is approximately 50 picometers in length. A strand of DNA would be equivalent to the length of 40 hydrogen atoms put in a line. So a nanoscale would be a single grain of rice shrunk 100,000 times. This is where the quantum effect enters the picture.
1: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해. 왜냐면 거기서 전자가 돌고 있잖아, 완전 핵 주변을. 근데 전자의 행동이 되게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잴 수 없어.
2: 동시에 잴 수 없다.
1: 불확정적이야. 이게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치를 알면 그거의 운동량을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2: 그럼 잠깐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위치라 그러면 뭐 다 이해가 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위치잖아.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위치고 뭐 운동량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뭐 방향을 말하는 거야? 뭐야? 운동량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야?
1: 그러니까 운동량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야. 아. 질량 보통 상수니까 속도라고 보면 돼.
2: 아. 어떤 물질 얼로 가는 속도 이런. 그래서 그걸 동시에 알 수 없다.
1: 동시에 없다.
2: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아,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저기 있고 이리로 날아가잖아.
1: 그치, 그치, 그치.
2: 뭐 알 수가 있잖아.
1: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치? 왜? 그렇죠? 위치하고 속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1: 우리가.
2: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인데, 그거는. 상식인 것 같은데.
1: 양자역학 그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상하지?
2: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
1: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2: 아, 너무 자, 어려운데?
1: 어.
2: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
1: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0: In quantum mechanics, light exhibits wave-particle duality between photons and an electromagnetic wave. When light behaves like a particle, it exists as a photon. To see an object, we need light, which in this case are photons. When a photon collides with a particle, it changes the state of the particle, like how billiard balls hit each other.

0: Here, we'll show you photos of a moving car. If you use a fast shutter speed when taking a picture, you can capture an image of the car, but won't be able to tell its speed. If you use a slow shutter speed, you can sense how fast the car is going, but you can't tell if it's a car. In quantum mechanics,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like we have just tried comes with limitations that affect other physical quantities. Just measuring the position of a car will not give us a clear picture of its motion. But when we measure the car's motion, we cannot discern its position. This is called the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1: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물체끼리 상호작용.
2: 상호작용.
1: 이거는 다 측정이라 볼 수 있거든. 자동차 얘기를 들어볼게. 자동차는 사실 양적학적이고 작은 물체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자동차를 위치를 측정할 때마다 한 번은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다가 내가 보는 순간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거든.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측 불가능하다.
2: 어렵네.
1: 어렵지.
2: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
1: 달라질 수 있어. 미시 세계는 특히. 거시 세계는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주 작은 레벨로 가면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2: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사실은 이걸 설명할 때는 중첩이란 개념이 필요해. 중첩.
2: 중첩.
1: 어떤 위치를 잴 때 여러 다른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어떤 물체가 A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 B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2: 동시에.
1: A 더하기 B야.
2: 아.
1: 보통 우리 탐정영화 보면 가장 중요한 탐정영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범인이다. 뭐 이러잖아.
2: 알리바이가
1: 있냐 없냐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바로 중첩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물체가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있거든. 그 측정을 했을 때 위치를 알아보자. A에 있을 확률도 있고 B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야.
2: 확률의 차이는 있어?
1: 차이가 있을 수 있지.
2: 차이가 있을 수 있어.
1: A에 있을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2: 열려있다.
1: 그래서 아까 전자가 원자 주변을 돈다고 그랬잖아. 사실 돈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퍼져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고 봐야 돼.
0: The electrons circling a nucleus are not stationary. Electrons are scattered in a probability cloud throughout space and exist everywhere and nowhere. In a probability cloud, an electron's position is not random. What would it be like if we existed in a state of probability in daily life?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화는 잘 안 통하지만 그 음악을 듣고 그 사람이 울 수도 있는 거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 음악으로 안 통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현의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쟁하시는 박필구 씨께서 약간 베이스적인 반주를 계속 깔아주고 있거든요. 현현 선서는 내가 할 거야, 이제 너 해. 이게 토스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합이 정말 중요한 곡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자고 깬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무 꿈도 안 꾸고 정말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예쁘게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섬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석쯤이었지 싶어요.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국악방송을 들었는데 추석이다 보니 전래동요가 많이 나오더라고. 두꺼바 두꺼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두꺼바 두꺼바 음계 좋다. 도파파파파며 혼자 이러다가 연습실에 가서 우리 무슨 곡 할래 무슨 곡 할래 이러다가 제가 그냥 그 선율을 막 뜯었는데 어 그거 괜찮다. 그걸로 제가 막 뭘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다가 섬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에 머릿속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뭘 하나 띠 꺼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캐치를 해주는 거죠. 뭐 검은고 연주자가 뭘 갖고 왔을 때도 그걸 다 캐치해서 어 이 곡 좋아 이거 하나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저희 트리거의 곡들이 전부 다.

저희도 그 섬광의 뜻대로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섬광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 장단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음악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장단화가 크고 정말 기승전결이 확실한 곡이라고.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아 저게 한국이 가지고 노는 장단이구나, 그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빨라지네. 이제 가네. 어딜 가고 있네. 좀 올라오는 느낌? 그거를 많이 담으셨던지 끝나고 나서 섬광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Bydgoszcz, Poland's premier music city, is a place where a diverse musical spectrum, from classical to jazz and hip-hop, flows effortlessly. As the buildings of traditional industries were transformed into performance venues, music became the city's identity and the backbone of the local economy.
1: 안녕하세요. 쇼팽의 나라 폴란드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바로 비드고슈츠의 오페라 노바라는 극장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다양한 공연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0: 코멍고 플레이어 최현정, who is also active as a YouTuber, was completely absorbed in the fun of filming as soon as she arrived in Bydgoszcz.
1: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강 하나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드고슈츠에 있는 그르다 강이라고 합니다. 이 그르다 강을 건너다 보면은 강을 쭉 건너는 부분에 강을 건너는 남자라는 엄청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2: 거문고도 그렇지만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0: Now that they're here, they can understand a little better how music should connect with the public and how ancient traditions can become a cultural asset. The scenery of Bydgoszcz quietly speaks to them.
1: 폴란드가 워낙 전통 그 나라의 민속 음악, 전통 음악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거문고도 사실은 국악기들 중에서 제일 전통성이 강한 악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문고는 처음 나왔던 그 예전 악기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달라진 점이 없이 그 옛것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악기거든요. 그런 것만큼 사실 거문고가 제일 전통을 가장 유지하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사실 폴란드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국악기로 전통 음악을 발전시킨 곡들을 들려드리면은 아, 한국의 전통은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인 폴란드, they plan to perform once in each of the two cities designated as cities of music, Bydgoszcz and Katowice.

노는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저희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면의 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도 받아들임으로써 저희의 가치관과 내면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곡이에요.

논이라는 곡에서는 검은고가 다른 현악기랑 좀 다르게 개방현이 많이 활용이 된 곡이에요. 개방현은 따로 음정을 짚어내지 않고 개방이 열려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음을 그대로 조율을 이미 해놓은 음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논을 들어보시면은 거문고가 되게 화려하게 음색을 되게 튀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개방현들을 활용한 곡입니다. 거문고에도 특징인 술대를 사용을 하는데 술대에서 대점을 치는 타악성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곡에서는 거문고가 좀 타악적인 부분을 많이 작용합니다.

일단은 국악기라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그 나라 분들이 보기 쉽지 않았던 악기들로 다양한 음색들을 보여줬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거문고라는 악기는 비슷한 악기도 없을 정도로 너무 처음 보는 신기한 악기다. 그래서 거문고를 하는 연주자로서 되게 기뻤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에서 거문고의 역할은 아쟁이 긴 선율로 이어주면은 가야금과 거문고가 주선율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장단 속에서 가야금과 거문고가 각자의 내면을 표현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다가 중간에 다시 만나서 그런 융합적인 부분도 보였다가 주로 선율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The one-hour performance has come to an end. Yet the applause simply won't stop.
1: 저희가 공연이 끝났는데도 관객분들이 아무런 미동도 없으시니까 저희끼리 어떡하지 하다가 인사도 드렸는데도 끝이 나지 않아서 저희끼리 급하게 저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많은 공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집중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순발력을 발휘해서 공연을 한 곡을 더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This is the day Trigger returns to the Tegu stage after touring the world. Just like Trigger a year ago, new Jump Up participants have been selected to begin their journey of growth as traditional musicians.
1: 2회 대회가 또 더 연결돼서 3회, 4회, 5회 더 앞으로 많은 어떤 성장을 해서 더욱더 많은 젊은 국악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인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0: The Jump Up Project expands the stage for Tegu's traditional musicians. Trigger's new challenge, proving the growth of the past year, has begun.

0: 작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반복적인 패턴이 많다 보니까 관객분들이 듣기에 좀 지루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거치면서 강점적인 부분을 살리고 최대한 음악을 어떻게 좀 더 사람들에게 흡입력 있게 들려줄 수 있을까.
1: 연출적인 부분들과 그런 무대적인 부분들까지 음악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일단 매일매일 행복해요. 계속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3: The language of the strings crossing boundaries begins another movement of growth. Toward a wider world, the three strings begin to dance.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들려드린 노래 암체어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피클이라는 곡입니다. 피클은 누구나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사우나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피클처럼 절여진다 이런 곡입니다. 네, 유쾌한 곡입니다.
1: Pickle is a song we released. It's about like when you're stuck in a bad situation and you don't really, there's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So for us, we love going to the sauna and just kind of sitting in hot water like a pickle and just letting it kind of sit with us for a bit. So yeah, we kind of wrote it as a little bit of a joke. Yeah.
0: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o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셀러온우먼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한 번 더.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셀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이거.
1: 아이고. 아.
0: 장사로 오래 지내가니 가태분은 가르고 덮고 명나수라를 바라보니 불삼냐 아우고 봉충원 무제왕도 하시도 혼자
1: 알쓰고
0: 황왕도를 당당하니 일모양관 하차시여 연바강상 사기김순원 최후의 여자이긴가
1: 알쓰고

0: 아이쓰고
1: 이태백이 도던데요.
0: 아이쓰고
1: 심양강을 돌아드니 백낙천일가오 비파성도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려가랴 소등반오던 풍월 흑우이 땅하는 조명등 일세 지옥 이금목 안제제요 올라오제 기억 분방목 고수성 배륙을 맺니 소리는 객

0: 봐.
1: 뜬고.
0: 진아.
2: 판소리 심청가 중에 이 심청이가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대목을 그린 장면이었습니다. 범피 중류 감상하셨고요. 장문희 씨 잠시만 더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 심청가 예능 보유자시고 또 그 유명한 이날치 명창의 후손이시라고.
3: 네네.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더 그 무게감을 느껴지는데. 예, 이날치 할아버님이 저의 고조 할아버님이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셨던 이일주 명창 선생님께서 저희 이모님이시고 그 위에 아버님이 이기중 할아버님이라고 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예, 제가 한 5대 되나 봐요. 네. 예, 예, 고조 할아버님이십니다.
2: 그렇군요.
3: 외가 쪽이에요.
2: 외가 쪽으로. 네. 네. 그 판소리 명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셨겠어요.
3: 그렇죠. 6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모님 댁에 기거하면서 그냥 뭐 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모님이 그러셨어. 너는 머리 돌리는 거, 혀부침 하나까지도 똑같다고, 나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모가 좋으면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모가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조금씩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의 사설의 이치, 소리 음 하나 가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소리가 지금은 저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매 순간 감동에 대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2: 그 말씀하신 이모님, 이일주 명창이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3: 예, 예, 그럼요.
2: 얼마 전에 타계하셨잖아요.
3: 예, 이제 항상 저한테 정말 등불이셨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모님의 존재로서 제가 항상 든든했고 지금 이런 저의 소리 과정, 소리로서의 장문이가 있기까지 항상 저의 큰 지지자였는데 예, 아무튼 예,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네,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에서 최연소로 장원이 되고 이제 명창으로 인정받으셨어요.
3: 네네.
2: 근데 전주 대사슴놀이에서만 3관왕을 하셨다고.
3: 네네. 이 판소리를 하는 이런 국악의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전주 대사슴이
2: 네.
3: 모든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예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소리를 해왔고 학생부 때 장원을 했고 또 이제 운이 좋아서 일반부 때 장원을 했는데 사실 명창부는 제가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나 장원을 하겠지 하고서는 그동안에 어렸을 때 저의 소리를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라는 저의 물음이었고 저의 다짐이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예, 어떻게 그 좀 어린 나이에 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2: 그때 최연소 장원이 되셨을 때는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으셨어요.
3: 네.
2: 그때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3: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점수를 받아도 되나?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더 먼저 앞섰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랑과 이 많은 격려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답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2: 장문희 씨의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무려 28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3: 아, 네. 사실은 저는 판소리, 전통 판소리만 해왔어요.
2: 네.
3: 그런데 이제 그 모 채널에서 그 음악의 공존이라고 음악으로서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저한테 섭외를 왔더라고요.
2: 거기서 그랜드 마스터가 되셨다고.
3: 아, 네네. 그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뮤지컬, 뭐 가수, 성악, 재즈 하다못해 뭐 예, 여러 분야의 음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전히 그 관객들에 의한 픽이었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이 판소리를 얼마나 그 대중들이 감동을 받아 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 두 번이나 마스터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제가 참 힘들게 걷고는 있지만 이 길을 참잘 가고 있구나, 잘 견뎌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무대였습니다.
2: 그게 뭔가 콜라보스러운 무대잖아요. 근데 대중들을
3: 그렇죠.
2: 위해서는 그런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보죠?
3: 사실은 저는 전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그대로 다가왔으면 하면 마음이에요. 전통 그대로를 사랑받고 전통을 좀더 깊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전통하는 저희들이 자꾸 그 본연의 그 깊이감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은 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느림이 또 때로는 더 깊은 감동을 와닿는다는 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좋은 자리, 좋은 무대에 우리의 소리가 같이 쓴다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소리를 정말 제대로 더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참 작다는 거. 결국에는 아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그런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전통이지만 대중들이 좀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뭔가 소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2: 판소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그런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3: 네네. 춘향가 중에서 그 이도령이 춘향을 이별하고 과거를 기다리는 과거 장면이 들어있는 소리를 제가 부를 겁니다. 예, 제가 6살 때 처음 소리를 접한 게 춘향가였어요. 춘향이도 모르고 이도령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모님의 소리를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의 장문희가 있기에는 소리가 없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문희를 기억할까라는 생각하에,
2: 네.
3: 소리는 저에게 있어 어머니, 저를 태어나게 하고 예, 살게끔 해주니까 어머니라는 그런 예, 말이 딱
2: 느낌이시군요.
3: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시죠. 춘향가 중에 과거장입니다.
0: 이렇듯 통곡으로 세월을 보낼 적어 그때 마침 국태미난 호고 시화연풍호여 태평과를 보인다 허건을 이도령 허둥보서 장중 들어갈 제 독인사초 강무공 변장막포 장의 등대우산 본전 장말 묶고 구중지요 앞세우고 장중 들어가 현재 반하 등대 꽂고 장전호를 바라보니 백설같은 백목체이론 복의 우해가 높이 지고 새백목설 부장은 구름같이 둘러 헌디 허전호를 바라보니 외가검수공나 양산일산 정옥계 기판호보도계 복미성 용기봉기 혼미장자계 창삼지 장벌돌도 행우를 정제하고 시위를 볼짝쓰면 병조판서 복령기 묘도 청관관 별운공 생사각신이 들어서 금관조복 제재호구 사무품대상하융배 작군복 배동균 선전관이 군용호구나 선상에 울윤대장 중앙보훈대장

0: 치유를 전쟁한 후 어전풍아 떡궁청 앵무새가 춤추는도 설이 전명하여 시관전진 고보건 후 대도관이 받아들고 현재판에 걸어두니 그찌하였으되 일중강 월중윤 성중희 해중윤이라 뚫려의식 걸렸구나 이두령 어둥무속 요견에다 먹을 가로 황무무신 빌로 일필이지허연오니 분불가이점이라 예천에다 선장언니 상시관이 그를 모시고 필법도 해주고 무채도 노련하니 글자마다 피자비우 구기마다 관주라 상지상의 등을 비교 글장하여 내뜨리니 장원급제하였네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철이 걸뜨리고 자세치 긴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 장원무 현무가에가 뚫려 의시 나서면서 이준상 자제 이몽유 이삼후 부르는 소리장 뒤집히고 청당대가 떠나갈 때 서두품 도구리 몽룡 세수를 다시 오고 도포를 고쳐 입고 선걸음에 썩나서니 정원사령이 부해오여 신뢰 진퇴원 현우 신급제기 몽룡은 특히 사고 없이고 부수차를 지수하니 머리에 오사와요 몸에는 행삼이라 은폐청계 전두하고 금화두나 벌써 쌍쌍이 옥전소리 여빈나게 가진 부각 어깨 춤이 절로난다
1: 이장원 마음에는 차례로 한림대교 못 지내고 제수옥당이 섭섭으나 천연을 어찌허리 벼슬이 점점 높아갈제 수찬 교리에 물망이 잦았더니 하루는 우에서 부르시는지라 들어가 복지허니 순수하교 하시기를 호남의 역초에 실롱되어 빈정이 황급 타기로 경을 백출하여 남무사 특차하니 수령어 치불치와 백성어 칠구구사를 난닷 치염담하여 우느라 수이 나배유척 가사근을 고도사은 언년 후 아직 속배 물러나와 설이 역절 단수하여 너희들은 먼저 떠나 전라도 초금 여사를 가기 내려라
2: 국악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김유진 씨입니다. 김유진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춤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 뒤로 다양한 우리춤을 익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와 처용무 전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김유진 씨는 오늘 박금슬류 산조춤을 준비했다는데요. 박금슬 명문은 한국춤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무용계의 큰 스승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유진 씨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hat's the right place. Look at here. I'm here in Jeollanam-do, and this city is Damyang. Damyang is very, very famous across all Korea for this, Daenamu, bamboo. And it's not only famous for bamboo, but for many other delicious food. So today, as a chef, I really expect a lot from the beautiful ingredients. So let's cook together with these ingredients. But before, I need a little bit more inspiration. So let's take a walk inside this beautiful environment. Oh yes,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I wanted to bring you exactly here, local food corner. Local food means all these things, beautiful ingredients and vegetables that you see are coming from Damyang, from the countryside around here. So let's shop for these very, very delicious Damyang products. Wow! Oh,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흥분이 됐어요. 이거 죽순 봐서. My friends,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came to Damyang. And you must know this because it's so, so peculiar and very, very interesting. Try to guess this. This is bamboo, bamboo shoots. So the bamboo, when it's growing up, this is the first tender piece. So it's called 죽순 in Korean language. And it's part of the diet of Korean people, especially on this region.
2: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3: 보통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무침이나
0: 아 무침
3: 무침
0: 아 맞다 맞다. 네. 그리고 무침하면 그런 죽순의 그런 네. 식감을 살릴 수
3: 그럼요.
0: 있죠.
3: 네.
0: 그 아삭아삭
3: 아삭하고 은은한 향이 있어요.
0: 은은한 네. 향이 있어요.
3: 지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에
0: 한 번에
3: 기한식
0: This is a true treasure. Not only super local, but it comes out only 1 month a year. So we are just right in time to try this. So good, so good.
2: 그러면 꿀, 초무침으로 할 거예요. 근데 초무침 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아마 숟갓 같이
3: 무침으로 숟갓도 향이 좋으니까
0: 숟갓하고 오케이 이거
3: 네, 두 개면 충분합니다. 네. 네.
0: 저는 따로 다른 네. 메뉴 만들고 싶어요. 또 갈비 만들기 위한 맛있는 고기 찾을 수 있을까요?
3: 네, 이거 저희 종이 코너에 있어요. 가셔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0: 저기서.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사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어떻게 오셨어요?
0: 저는 떡갈비.
4: 떡갈비.
0: 떡갈비 하고 싶어요.
4: 오케이.
0: 이거 맛있는
4: 오케이,
0: 거 추천해 오케이, 주세요. 오케이.
4: 일단 소고기.
0: 일단 소고기.
4: 와. 그러면 가슴 쪽.
0: 아이고 가슴 쪽.
4: 가슴 쪽.
0: 가슴 쪽. 아, 여기.
4: 결이 식고 지방이 살짝.
0: 살짝만.
4: 이거는 가슴 위에 쪽. 더 육즙이 더 나옵니다. 이거 제가 추천해드려요. 네,
0: 추천.
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아 이거만 담양 떡갈비는 다 빤빤 돼지고기 소고기 맞아요.
4: 맞아요. 떡갈비는 지방이 좀 있어야 된다면
0: 있어야 돼요?
4: 이제 앞다리가 나을까?
0: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져 주시겠어요?
4: 가능합니다.
0: 진짜?
4: 네.
0: 와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저는 떡갈비 그리고 죽순 무침.
4: 네.
0: 근데 이제 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4: 담양의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0: 한약.
4: 네. 너무 최고예요.
0: 너무 재밌네요. 네. 어디인가요?
4: 추성골이라고. 추성골.
0: 이거 노트.
4: 네.
0: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4: 너무 맛있습니다.
0: 이거랑 딱 이거에 딱 쫙 끝내줘요. 잘 빠세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담양 고기. 죽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5: 예,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5: 네.
0: 혹시
5: 여기 주성골 네, 아시죠?
6: 예예. 예,
5: 그러면 잘 찾았습니다.
6: 예, 예, 예 아니시죠?
5: 어,
6: 예.
5: 감사합니다.
6: 아 멀리서 오셨네.
5: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담양 마켓에서 이거 아. 맛있는 담양의 특산물 다 장봤어요.
6: 아 그래요?
5: 거기 담양의 유명한 술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주성골
6: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 술 뭔가요?
7: 대표 술은 추성주라고 해서 사찰에서 유래된 술이기 때문에
6: 와.
7: 스님들 아시죠 스님?
5: 네, 스님 요새 네,
7: 스님들이 곡차로 드셨던
5: 아,
7: 술이요.
5: 아 진짜로? 네.
7: 여기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체험을 한번 해보고 가실래요? 오,
5: 체험?
7: 네, 아. 추성주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5: 아 진짜로? 바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항아리? 아 여기 술 안에 있어요?
7: 이거는 네. 증류제예요, 증류주.
5: 아 증류주. 아 어. 그러면 바로 증류 증류해서 그러면 이거 도수 높죠?
7: 이게 도수가 높죠. 도수가 높은데 이제 이걸 침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수를 좀 내리쳐야 돼요. 저기 소주끓여 냈을 때 65도 정도 나오니까
5: 아 그런 거
7: 그래서 이제 도수를 35도 정도로 나르쳐 가지고 이제 약재를 첨가를 하는 거예요.
5: 근데 이거 뭔가요? 자, 이게 좀 맞춰 볼 거예요. 왜냐면 아, 이거 진짜 낯설지 않은 거예요. 구기자죠.
7: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약재를 다 알고 계시네.
5: 네, 왜냐면 저는 아침에 한 큰 스푼 다 먹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오 이거 그거 베리라면 전통적인 베리 오미자죠.
7: 맞아요.
5: 예스. 오 감사합니다.
7: 이게 뭐게요?
5: 아 저는 그 시트루스 과일 같은 껍질인 것 같아요. 유자?
7: 유자? 유자가 아니고 이건 귤.
5: 아 귤, 필, 네, 그 네,
7: 껍질.
5: 껍질. 그러면 우리 해보시죠.
7: 네 그래요.
5: 와 네, 진짜 네. 세요. 네. 벌써 취한 것 같아요.
7: 그렇죠.
5: 와.
7: 도수가 좀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약재 여기다 첨가를 한번 해보세요.
5: 자 하나 이렇게 한 줌. 두 오미자 진짜 맛있어서.
7: 보름 후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5: 너무
7: 여기에서는 오셨으니까
5: 네.
7: 진짜 우리 이제 추성주 맛을 보셔야지.
5: 네. 오, 와, 색깔이 왕금, 왕금색, 왕금색이죠. 아, 아까보다 진짜 다르네요. 오, 여기 귤 향이 진짜 그런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와, 헤이즐넛 초콜릿 그런 맛이 나요, 거의. 아마 오늘 이거 구매했던 것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오, 예.
7: 뭘 구매하셨어요?
5: 이거 담양.
7: 오!
5: 오!
7: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네.
5: 이걸로 무침, 초무침.
7: 아, 네. 죽순무침.
5: 예. 네. 조금 상큼하게. 왜냐면 여기서 그런 뒷맛으로 신맛이 있어서 조무침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죠. 그리고 맛있는
7: 오, 오. 담양의 떡갈비네.
5: 딱 와. 맞았어요. 와. 정답. 떡갈비.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떡갈비 여기 양지 앞다리 아. 같이 섞어서
7: 네. 추성주하고 컨셉이 딱 맞는 거예요.
5: 맞아요.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둘, 셋. 담양. 담양 한 상에.
7: 따봉이지.
5: 금요 가시죠. 와, 오, 너무 좋네. Here we go again, my friends. Look at this. My favorite part, the cooking. And today, the main ingredients. Meat coming from the farming around here. And the chuksun and the bamboo shoot. With two very amazing ingredients, I will do two very Damyang recipe. One is tteokgalbi, similar to a kind of a meatball. And one is chuksun muchim, spicy refreshing salad. So now let's start with tteokgalbi. Tteokgalbi, two kind of meat. One is daeji, pork meat, and it's the aptari, the front leg, which the sajanim said it's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very delicious, because it has a good percentage of fat
0: and also very delicious mussel. And then Hanu. Hanu is the traditional breed of Korea. Especially this part is the chest part, the upper part. Very, very perfect for tteokgalbi. So now let's do the mixing. So the meats are mixed. Now the vegetables. One is onion and one is spring onion. Okay, very, very fine, fine chopping. And that's it. Let's put just a little bit in the pan. And tepa, spring onion. Like this, a cross section.

0: and Daisy reunites with her lost friend, Olive.
1: 오랜만이야, 데이지.
0: Will Daisy find the answers she seeks? Will Sophie recover her memories? A story about those who choose to leave Utopia to live in an imperfect world. It is the movie Pilgrims.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she contacted the author as soon as she read the story.
2: 2019년도에 제안을 드려서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서 베스트 필러를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그 부담감보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동안에 점점 김채엽 작가님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두 개의 문장이 그 휘몰아치는 뭔가 계기였던 것 같고.
0: In turning the story from a series of letters into the animation, the role of Sophie was made bigger.
2: 소피라는 캐릭터는 실은 편지를 받은 그 독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관적인 필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소피를 그 안에 넣고 연출을 해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Hyang-gi took on the role of Sophie.
3: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를 좀 거쳐와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만 왔었는데 기분 좋게 당연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0: It was the first time in her 20 years career that she tried voice acting.
3: 상상을 하고 녹음을 했는데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할 때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봐주셨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0: Actress Park Ji-hoo took on the role of adventurous pilgrim Daisy.
3: SF 세계관과 섬세한 감정선의 조합이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로 이들이 사랑을 향한 여정을 되게 응원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지가 본인 의지로 그렇게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용감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0: Lee Joo-young played the charismatic Olive.
4: 애니메이션 연기를 내가 할 수 있다니라는 어떤 감사함과 허평광 감독님께서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쌓으시면서 한국 작품으로 첫 감독하시는 거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각자의 희망이라든지 잊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Critic approved voice acting and creative imagin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K's story focuses in on this character in Pilgrims.
5: 돌아오지 않는 순례자의 비밀을 밝혀내고 올리브를 찾아서 꼭 같이 돌아갈게.
0: A courageous seeker of answers.
6: 수수께끼 소녀와의 우정 그리고 시작되는 모험.
0: Daisy, who leaves the familiar for the unknown. Actress Park Ji-hoo, who started her career as a child actor, tackled this role.
2: 불안정함이 있으면서도 강단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움직이는 캐릭터로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굉장히 부합된다.
0: She put in work to bring this character to life.
2: 목소리로만 소통을 해야 된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버전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 데이지가 모험적이고 씩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섬세함이랑 진지함에 따른 감정선을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0: And to her story with its warm and meaningful message. A beautiful sci-fi animation. It is the movie Pilgrims.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맛있는 냄새. 아, 빨리 기름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어, 승준 씨.
1: 와이어 씨, 지금 어디예요?
0: 아, 역전은 옛날 돈이에요. 기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1: 기름 떡볶이요?
2: 부러워요.
0: 승준 씨는 뭐예요?
2: 저는 집에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0: 아, 승준 씨, 가봐야겠어요. 다시 전화해요.
2: 네, 맛있게 먹어요.
0: 어, 기름 떡볶이 얼마예요?
3: 8개.
0: 엽전 8개. 네,
3: 해드릴게.
4: 와이어 씨, 지금 뭐예요?
0: 엽전으로 기름 떡볶이를 사는 중이에요. 효진 씨는 뭐예요?
4: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3: 여기 있어요. 이건 덤이에요.
0: 어, 우와, 감사합니다. 효진 씨, 이거 봐요.
4: 우와, 맛있겠다. 제가 지금 갈게요.

0: 오늘 어디 가요?
1: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0: 세종대왕 전시관이요?
1: 근데 가는 길은 몰라요. 어떻게 가요?
0: 잠깐만요.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1: 그럼 걸어서 갈까요?
0: 좋아요.
1: 오! 세종 이야기. 와. 와. 효진 씨.
0: 네?
1: 저는 세종대왕을 좋아해요. 저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0: 그래요?
1: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효진 씨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1: 와, 멋있다.
0: 여기에도 세종대왕이 있어요.
1: 오, 그러네요? 오, 저도 한번 봐도 돼요? 오,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을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0: 네, 좋은 생각이에요.
1: 와, 더운데 우리 음료수나 마실까요?
0: 그럴까요? 그건 주세요.
1: 이거는 이걸로...
2: 세종,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was renowned for his concern for his people. Upon ascending the throne, he mad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politics, the economy, defense, and culture. In particular, after extensive research, he proclaimed what we now know as Hangul to be called 훈민정음. It was made so that ordinary people at the time could easily learn to write. Now, let's go over today's Korean expressions. To say that you plan to do something or explain the reason you're doing something, add 려고. For example, if you plan to visit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can say 세종대왕 전시관에 가려고 해요. To say the reason you came to Korea was to see the King Sejong Exhibition Hall, you say 이거 보려고 한국에 왔어요. How would you say you plan to study more about King Sejong online? That's right. You would say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One more thing. To express when someone can or cannot do something, use 을 수 있다. For example, when Hyojin mentioned they could ride the bus, he said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so, when choosing from a number of things or listing things, use verb 거나 or noun 나. For example, to express the choice you can make between walking or biking, you can say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Okay, then how would you say you can take the bus or subway? It would be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And how would you say you can walk or take the bus? That's right. It's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0: 인터넷으로 더 공부하려고 해요.
1: 버스로 갈 수 있어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0: 걸어서 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어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Autumn이 오면 누구나 냉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에게는 약간 특별한 냉면이 있어요. 어머님이 늘상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는 그 특별한 맛을 엄마와 함께 내보려고 합니다.
2: 식감이 믹서에 갈면
1: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0: 안녕하십니까.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는 한국 전통 채식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음식을 베이스로 한 여러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림이 없는 여여한 음식을 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함경도예요. 함경도 저희 원산이신데 아무래도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어머니나 어머니 가족분들 저희 실향민들이 고생이 정말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올해 마지 사찰 음식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 네, 마지의 소장 이춘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채식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재 스님도 알게 됐고 선재 스님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 음식이라는 명칭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얘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재 스님한테 사찰 음식을 배우게 돼서 이제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고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찰 음식점을 하게 됐죠.

0: 아유, 오늘도 바빴어. 그지? 이거 저기 캐모마 1차. 바람 엄청 좋다. 근데 금방 여름 올 것 같아.
1: 그래. 어. 여름 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0: 글쎄.
1: 오늘 비냉면 해먹을까?
0: 오늘 비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 나면 엄마 옛날부터 요맘때 되면 냉면 그래. 생각난다고 그랬었잖아.
1: 맞아.
0: 엄마 굉장히, 굉장히 그리운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 오늘 해먹자, 그러면.
1: 그래.
0: 이제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어머님이 그 함경도 얘기하셨던 그 약간 고향에 대한 그게 약간 6월에는 그러한 기억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배냉면이 사실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냉면을 맞이해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와 저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없으면 또 배냉면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와 추억도 한번 그 나누고 싶고. 이거 배냉면 할 때 버섯 먼저 하는 건가? 우리 버섯 먼저 했었나?
1: 버섯 먼저 채 썰어야지. 이게 채를 썰거든? 그럼 너는 이 배를 좀 껍질 까줘. 너는 이거 돌려깎기 좀 해줘.
0: 네, 알겠습니다. 이 버섯하고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게 좋아?
1: 모든 음식은 이게 재료가 비슷비슷해야지 좋지.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 품위가 없어, 음식에.
0: 엄마는 배냉면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랬지?
1: 나는 이게 뭐 옛날에야 배냉면을 먹을 수 있나.
0: 엄마 고향은 함경도면
1: 함경도에서 배냉면을 안 먹고 이게 절에서 이제 내가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
0: 버섯냉면이라고 해서 하는 거
1: 배운 거지.
0: 근데 그 처음에 엄마 나한테 배냉면 얘기할 때 함경도 음식 그 매콤한 음식하고 비슷해서 고향 생각도 난다고 얘기했었잖아.
1: 함경도에서 먹는 음식은 이제 냉면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생선이나 뭐 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거라 엄청 맵게 먹지. 근데
0: 이제 평안도 냉면 같은 건 슴슴하잖아. 근데 함경도는 왜 그럴까?
1: 그 이제 토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 사람들의 식성이 평안도 사람은 시원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함경도 사람은 산이 많으니까 뭐든지 칼칼하고 또 그냥 맵고 자극적인 걸. 함경도 훨씬 춥잖아, 평양보다.
0: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매콤하게 했나 보다.
1: 그래서 매콤하게 말. 그렇지.
0: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해준 옛날 그 가자미 식혀나 이런 거랑 맛이 좀 비슷하다고
1: 그렇지.
0: 한 적이 있었잖아.
1: 그렇지. 그렇죠. 함경도에서는 비빔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맵게 해먹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그 냉면 맛이 고향의 맛처럼 했어요.
0: 그러면 이제 배하고 오이를 강판에 갈면 되나?
1: 그렇지.
0: 이거
1: 배를 강판에 가는 이유가 이게 믹서가 있으면 빨리 갈아서 좋잖아. 근데 시간 때문에 이거는 배를 완전 항상 귀찮지만 강판에 갈아야 돼. 갈 때 손톱 조심해야 되고.
0: 믹서에다 하는 것보다 식감이
1: 식감 때문에
0: 좋아서 그런 거지.
1: 씹을 수 있는 식감이 믹서에 갈면
0: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먹어봐. 어때? 맛있어? 그게
1: 옛날 배 같지는 않아.
0: 옛날 배 같지 않지. 그게 요즘에 꿀벌들이 죽어가지고 수분하는 게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꽃가루를 다 붓으로 묻혀야 되는데.
1: 맞아. 요즘 과일이 그렇다고.
0: 그러니까
1: 하더라고.
0: 농부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손이 부족하니까 배냉면도 앞으로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아쉬워, 그지?
1: 배나무도 많이 안 심었고 찾는 사람 비싸니까 찾는 사람도 옛날 같지 많지 않아.
0: 그러니까.
1: 배냉면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배가 잘 생산되지 않아서 공급이 조금 어려웠어요. 딸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우리 접어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배가 더 생산되지도 않고 하니까 접자. 그렇게 해서 접었어요. 배냉면 없애자라고 얘기할 때 내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많이 있었죠.
0: 들어가고.

0: 가 들어가면서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그래서 오이를 오이 속을 다 넣는 거야. 아까 돌려깎기 하고 난 속이잖아.
1: 엄마 그때 오이를 먹으면 더위를 더 이겨낼 그렇지.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0: 그렇지. 오이는 갈증을 해소하니까 하니까.
1: 자, 오이 간 것도 넣어볼까요?
0: 자,
1: 엄마 이 배냉면 때문에 고향 생각난다고 그랬잖아. 그 함경도에서 엄마 몇 살에 내려왔지?
0: 나 5살에.
1: 와, 어떻게 내려왔어?
0: 난 할머니 등에 업혀갖고. 5살에 전쟁이 나서 5살에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야밤에 그냥 자식들이 덮고 잘 이불 하나 보따리 먹고 잘까 그냥 보따리 이고 이제 저는 이제 걸어서 가는데 제가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죠. 밤에 흥남부두에서 그냥 큰 군함을 타야 되는데 거의 그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나무에다가 엄마 아버지 누구 뭐 팻말 같은 걸 매달고 피난민들 배 타는 건 막 그냥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게 아니고 막 서로 매달리잖아. 내가 먼저 타겠다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큰 기억은 없지만 사람들이 너무 막 밀어들어가니까 부모님을 잊어버릴까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배 밑바닥에서 막 토하고 막 많이 토해서 제가 그래 지금도 배 같은 거 무서워해요. 피난시설에 고생 많이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사후퇴 때 났는데 겨울에 추울 때 남해 밭에 그 배추 다 뜯어가면 밑에 배추 뿌리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가서 그걸 다 그냥 손으로 막 다 파헤쳐가지고 근처가 바닷가니까 거기서 씻어서 그 소금물에 그냥 죽 쏘 먹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1: 배 타고 내려오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간 거야?
0: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1: 피난민 수용소?
0: 피난민 수용소 그렇지. 거제도에서 살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피난 나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천막 군인 천막 대형 천막에서 그 군인 천막 속에서 살았지. 근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내도

0: 부산으로 나와서는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어. 껍데기 막 떨어지잖아. 아. 그런 걸 이제 주워다가 그걸 이제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고깃간에 가서 이제 고기 사온다고 고기 사러 갔는데 고기는 요만큼 사고 고깃간에서 주는 공짜 소기름 이만큼을 이제 받아다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한참 이렇게 불고 나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기 허옇게 이렇게 뭐가 있는
1: 때문에.
0: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아주 그 고약한 그 기름 냄새가 나요. 그게 머릿속에 확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못 먹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볶으잖아. 볶을 때
1: 그다음에
0: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야 돼. 아, 이게 고춧가루를 볶아줘야 되니까. 볶아줘야 되니까. 자,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좀 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집간장을 넣어야 돼. 아, 시장에서 파는 간장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야.
1: 우리 이거 10년 된 간장이잖아. 간장이 오래되면 약간 단맛도 더 있어지고
0: 더 나고 색깔도 더 진해지고.
1: 장당근이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엄마 매해마다 장당근에 난 사실 그게 엄마한테는 자부심이지만 너무 힘들거든. 매년 장당근을 너무 힘들어.
0: 네, 맞아.
1: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이제 엄마 옛날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0: 맞아.
1: 내가
0: 장 맛은.
1: 아, 장 맛이.
0: 장 맛은.
1: 왜 그래?
0: 왜냐하면 간장 담는 날을 말날로 옛날 어른들이 말날에 장 담으면 맛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정월달에 첫 번째 오는 말날. 첫 번째 오는 말날에 제가 그 이제 수건물을 풀어갖고 이제 간장을 먼저 담죠. 담은 다음에 60일 있다가 간장 담을 때 된장, 이제 메주도 같이 넣잖아요. 근데 60일 있다가 이제 그 메주를 떠서 된장을 이제 담죠. 장은 내가 담지만 하늘이 맛을 내는 거라고 하는,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하늘이 돌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된장도 담아서 관리하죠. 너도 이제 그렇게 해.
1: 힘들어. 제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관계가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은 10년 넘은 단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집에서 저기 소개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100일 잔치를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 고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게밖에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식자재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내야 될 거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결심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0: 짜도. 아, 맛있어.
1: 어디? 너무 맛있다.
0: 맛있어. 됐어, 이제.
1: 엄마는 식당 하는 게 힘들지 않아?
0: 힘들지.
1: 그치.
0: 그럼, 힘들지.
1: 더군다나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료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음식 해 먹는 것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아니야?
0: 맞지. 10년이 뭐야? 우리 장사 15년 했잖아.
1: 15년 됐지. 이제. 그럼. 15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 해 먹는 게.
0: 나도 나이가 80이야, 이제.
1: 그러니까, 한 2년만 더. 2년만 더 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되지. 이제 엄마 2년 후에 식당 정리하면 뭐 할 거야 그때는?
0: 나?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유기견 한 두 마리하고 이제 조그맣게 집을 뭐 빌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거기서 이제 장 같은 거 담고 싶은 사람 장 담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려고. 뭐.
1: 엄마 음식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0: 그렇지.
1: 북구 씨는 계속 할 거야?
0: 그렇지, 하지. 뭐 노인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니는 뭐 할 거야?
1: 일단 6개월은 쉬려고. 쉬고 난 다음에 뭘 하든지. 놀고 나서.
0: 자, 일단.

0: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지?
1: 그래.
0: 맛있겠다. 많이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맛을 한번 볼까요?
1: 자, 비벼가지고.
0: 달콤하고
1: 맛있어요.
0: 매콤하고 또 고소하고
1: 약간 새콤하고.
0: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야.
1: 어, 맛있다.
0: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약간 고향의 맛이 생각이 나?
1: 그렇지. 이제 물론 어릴 때는 못 갔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제가 학교를 늦게 다녔다고 했잖아요. 국어학번인데 대학원이 국어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에 저희 동문들이랑 같이 금강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갔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네에 딱 내려서 흙을 딱 밟는데 이만한 게 그냥 훈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런 경험 살면서 처음 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내 고향에 왔구나. 고향 땅을 밟았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문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더니 동문들이 이 바보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그게 아, 그게 그 자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다른 해외여행 갔다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지만 금강산 얘기는 갔다 오셔서 바로 그날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 몰래 돈을 많이 썼나? 왜 말을 안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좀 아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씀을 하실 수 없었었구나. 저는 고향이 이쪽인데도 그 보면서 약간 뭉클한 게 느끼는데 엄마는 얼마나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하죠.
1: 어릴 때 피난 나와서 철없을 때 나와서 전 고향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갖고 있는 DNA가 아마 그쪽 사람인 것 같아서 예, 꼭 한번 통일이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정말 맛있다. 이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접을 못한다는 거 좀 아쉽긴 해.
1: 그게 좀 미안하고 아쉽지.
0: 그때 여기 오셨던 양조위도 이거 먹었었잖아요. 단골. 양조위도 이거 먹고 지안마르코 같은 경우에 그 오페라 가수 그 친구 매년 오는데 배냉면 없어진 게 자기 너무 슬프다고 지금은 진짜 거의 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여기 되게 추억이 많아. 저기 쓴 엄마 붓글씨 저거 상 탄 거잖아 그때.
1: 그거 쓰느라고 진짜 힘들었어.
0: 하루에 거의 맨날 5시간씩 매일 밤에 여기 남아서 붓글씨 쓰고
1: 저거
0: 했었잖아.
1: 저거 한 장 쓰는데 4시간 걸리잖아.
0: 그래. 매일 그래서 끝나고 엄마 여기서 밤새면서 붓글씨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1: 맞아.
0: 진짜 그러네. 아니 가게 운영하는 동안 1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리.
1: 그래 엄청 많았지.
0: 그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짜 어려웠었잖아.
1: 그럼 뭐 가게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지.
0: 그리고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음식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1: 그렇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몰랐어. 채식을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야.
0: 그래 처음에 그때는 그때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음식을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한 매니아들이 우리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코로나 때 생각나? 우리 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게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결제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잖아.
1: 그 덕분에 그죠.
0: 그래 그 덕분에 우리 저기 살아났지. 그때 왜 배달할까? 엄마 그 얘기도 했었지.
1: 그치, 맞아.
0: 그래 그래.
1: 배달이라도 해서 가게를 어떻게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
0: 맞아. 근데 엄마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 배달 음식이 그냥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맛을 내려면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할 수 없다고.
1: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만둔 거잖아.
0: 그래. 그 얘기했었어.
1: 맞아. 손님한테 최대한의 고마움으로 서비스로 정성을 들여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0: 그냥 모든 게 다 노력이 없고 과정이 없는 그러한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가 중간에 망할 수 있었는데 망하지 않아서 코로나 때 그 어려울 때도 고객분들이 그렇게 많이 선결제를 하시면서 마지를 도와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엄마랑 저랑 지금의 이 시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고마운 시간이었다.
2: 근데 엄마 인생에서 어쨌든 이렇게 식당하면서 요리하고 이런 게 행복했어?
1: 그렇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지.
0: 그래.
1: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제가 손님들한테 대접했을 때 다들 보니까 그냥 안 가요. 부엌에 와서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오랫동안 이 음식 해주세요. 그러고 갈 때 네, 그게 저는 마음에 많이 남아요.
0: 배냉면을 엄마랑 이제 파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이제 만들어서 마주 앉아서 먹은 거는 아마 마지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만드는데 정성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너무 막 이게 아까운 거죠. 고객들한테 한 그릇이라도 더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배냉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엄마랑 저랑 아주 정말 순수하게 배냉면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쁜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엄마가 함경도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잊고 지내거든요. 엄마도 지금의 제 나이가 있었고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었고 이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많이 좀 즐겨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는 세일러 허니문에서 기타 치는 재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에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고 있는 예림입니다.
1: 저희는 3인조 록밴드고요. 처음에는 에비는 포토그래퍼로 있는데 베뉴에서 처음 인사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번 밴드 해보지 않겠냐, 잼하고 놀자 이래서 연습실에서 또 모여서 잼하고 만나다가 또 예림 씨가 또 나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3인조 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음악 많이 하고 있지만 펑크도 하고 뭐 네, 저희는 주로 지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방송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네,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0: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 오늘 우리 처음으로 TV 출연을 했는데 굉장히 떨렸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긴장 많이 되고 뭐 설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좀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2: 아, 네. 저 아리랑 TV 항상 해외 나가면 호텔에서 뭐 TV 볼 거 뭐 있나 틀면은 한국 음악들 소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아임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생각보다 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자리 착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저희 곡 중에서도 있었지만 저희 피클이라는 곡이 어제 발매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재밌게 듣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 해외 팬들 위해서 에비도 한마디 해주세요.
1: Hi, we're Stellar Honeymoon. Thank you guys so much for coming. Please come find our shows here and abroad. Thanks.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셀러원 음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호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잠시만요. 그 롤러코스터 못 맞다. 자, 원, 투, 쓰리. 다시 한번 셀러 허니문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1: 얼씨구 어.
0: 장사로 오래 지내가니 가태분은 가누구도 꼭 명나수라를 바라보니 불삼냐 아우고보 충혼 무제왕도 시도혼다
1: 얼씨구
0: 황왕도를 당도 허니
1: 얼씨구
0: 일모양관 하차 그시여 윤박강상 사기인 순원
1: 얼씨구
0: 최후의 여정이긴가
1: 얼씨구

0: 쓰고
1: 이탈배기 도도한데요.
0: 얼치고
1: 심양강을 돌아오더니 백낙천일가 비파성도 끊어졌다. 적벽강을 그저 가랴 소등반우던 풍월 흑우이 땅하는 조명등 일세 지웅 안제제용 올라오제기요 분방마 고수성을 맺니 한산산세구
0: 얼쑤
1: 소리는 객사

0: 배지어 든고
1: 어지나
2: 판소리 심청가 중에 이 심청이가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대목을 그린 장면이었습니다. 범피 중류 감상하셨고요. 장문희 씨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 심청가 예능 보유자시고 또 그 유명한 이날치 명창의 후손이시라고.
3: 네네.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더 그 무게감을 느껴지는데 예, 이날치 할아버님이 저의 고조 할아버님이세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셨던 이일주 명창 선생님께서 저희 이모님이시고 그 위에 아버님이 이기중 할아버님이라고 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예, 제가 한 5대 되나 봐요. 네. 예, 예, 고조 할아버님이십니다.
2: 그렇군요.
3: 외가 쪽이에요.
2: 외가 쪽으로. 네. 네. 그 판소리 명가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셨겠어요.
3: 그렇죠. 6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모님 댁에 기거하면서 그냥 뭐 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모님이 그러셨어. 너는 머리 돌리는 거, 혀부침 하나까지도 똑같다고, 나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모가 좋으면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이모가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소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조금씩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리의 사설의 이치, 소리 하나 가는 거에 대한 막 그런 이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소리가 지금은 저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매 순간 감동이 돼서 다가와요. 그래서 감사한 시간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2: 그 말씀하신 이모님, 이일주 명창이 스승이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3: 예, 그럼요.
2: 얼마 전에 타계하셨잖아요.
3: 예, 이제 항상 저한테 정말 등불이셨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모님의 존재로서 제가 항상 든든했고 지금 이런 저의 소리 과정, 소리로서의 장문이가 있기까지 항상 저의 큰 지지자였는데 예, 아무튼 예,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네,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에서 최연소로 장원이 되고 이제 명창으로 인정받으셨어요.
3: 네네.
2: 근데 전주 대사슴놀이에서만 3관왕을 하셨다고.
3: 네네. 이 판소리를 하는 이런 국악의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전주 대사습이
2: 네.
3: 모든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예요. 그래서 6살 때부터 소리를 해왔고 학생부 때 장원을 했고 또 이제 운이 좋아서 일반부 때 장원을 했는데 사실 명창부는 제가 더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나 장원을 하겠지 하고서는 그동안에 어렸을 때 저의 소리를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라는 저의 물음이었고 저의 다짐이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예, 어떻게 그 좀 어린 나이에 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2: 그때 최연소 장원이 되셨을 때는 심지어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으셨어요.
3: 네.
2: 그때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3: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점수를 받아도 되나? 과연 이게 정말 괜찮을까라는 조심스러움이 더 먼저 앞섰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랑과 이 많은 격려를 제가 어떻게 이거를 보답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2: 장문희 씨의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무려 280만이 넘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3: 아, 네. 사실은 저는 판소리, 전통 판소리만 해왔어요.
2: 네.
3: 그런데 이제 그 모 채널에서 그 음악의 공존이라고 음악으로서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저한테 섭외를 왔더라고요.
2: 거기서 그랜드 마스터가 되셨다고.
3: 아, 네네. 그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뮤지컬, 뭐 가수, 성악, 재즈 하다못해 뭐 예, 여러 분야의 음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순전히 그 관객들에 의한 픽이었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이 판소리를 얼마나 그 대중들이 감동을 받아 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예, 두 번이나 마스터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제가 참 힘들게 걷고는 있지만, 이 길을 참잘 가고 있구나, 잘 견뎌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무대였습니다.
2: 그게 뭔가 콜라보스러운 무대잖아요. 근데 대중들을
3: 그렇죠.
2: 위해서는 그런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보죠?
3: 사실은 저는 전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통 그대로 다가왔으면 하면 마음이에요. 전통 그대로를 사랑받고 전통을 좀더 깊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전통하는 저희들이 자꾸 그 본연의 그 깊이감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통은 쉽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느림이 또 때로는 더 깊은 감동을 와닿는다는 거를 그냥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말 이런 좋은 자리, 좋은 무대에 우리의 소리가 같이 쓴다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 소리를 정말 제대로 더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참 작다는 거. 결국에는 아는 사람들만이 찾아오는 그런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전통이지만 대중들이 좀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뭔가 소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2: 판소리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그런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3: 네네. 춘향가 중에서 그 이도령이 춘향을 이별하고 과거를 기다리는 과거 장면이 들어있는 소리를 제가 부를 겁니다. 예, 제가 6살 때 처음 소리를 접한 게 춘향가였어요. 춘향이도 모르고 이도령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모님의 소리를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의 장문희가 있기에는 소리가 없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문희를 기억할까라는 생각하에
2: 네.
3: 소리는 저에게 있어 어머니, 저를 태어나게 하고 예, 살게끔 해주니까 어머니라는 그런 예, 말이 딱
2: 느낌이시군요.
3: 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시죠. 춘향가 중에 과거장입니다.
0: 이렇듯 통곡으로 세월을 보낼 적어 그때 마침 국태민안하고 시화연풍하여 태평과를 보인다 허건을 이도령 거동보서 장중 들어갈 제 동인사초 강무공 변장막포 장의 등대우산 포전 장말 묶고 구중지요 앞세우고 장중 들어가 현재 반하 등대 꼽고 장전호를 바라보니 백설같은 백목체이론 보게 우해가 높이 치고 새백목설 부장은 구름같이 둘러 헌디 허전호를 바라보니 외가검수공나 양산일산 정옥계 기판호보도계 복미성 용기봉기 혼미장자계 장삼지 장군롤도 핵무를 정제하고 시위를 볼짝쓰면 병조판서 봉영기 묘도 청관관 벼룬공 생사각신이 늘어서 금관조복 제재호고 사무품대상 하경배 작군복 배동근 선전관이 군용호구나 선상에 올려 내

이 피리 지어연 어디 운부를 가이잡니다. 예천에다 선장언니 상시관이 그를 모시고 필법도 해주고 무채도 누려나니 글자마다 피장비우 구기마다 관주라. 상지상의 등을 비교 글장하여 내뜨리니 장원급제하였네.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철이 걸뜨리고 자세치 긴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 장원무현 목가에서 뚫려 지나서면서 이준상 자제 이몽유 이삼후 부르는 소리자 지지피고 청당대가 떠나갈 때 서두북 도구리 몽룡 세수를 다시 오고 도포를 고쳐 입고 선걸음에 썩나서니 정원사령이 부여 신뢰 진퇴원 현우 신급제기 몽룡은 특히 사고 없이고 부수차를 지수하니 머리에 오사와요 몸에는 행삼이라 은폐청기 전두하고 금화두나 벌써 쌍쌍이 옥전소리 여빈나게 가진 부각 어깨 춤이 절룬한다. 이장원 마음에는 차례로 한림대교 못 지내고 재수옥당이 섭섭으나 천은을 어찌허리 벼슬이 점점 높아갈제 수찬 교리에 물망이 잦았더니 하루는 우에서 부르시는지라 들어가 복지허니 순수하게 오시기를 호남 역초에 실롱되어 빈정이 황급 타기로 경을 백출하여 남무사 특차하니 수령어 지불치와 백성어 질구구 사라를 난다 치염담하여 우느라 수이 마배유척 가사 그놀 고도 사은 언연우 아직 속배 물러나와 설이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김유진 씨입니다. 김유진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춤과 인연을 맺었고요. 그 뒤로 다양한 우리춤을 익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와 처용무 전수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춤의 길을 걷고 있다는 김유진 씨는 오늘 박금슬류 산조춤을 준비했다는데요. 박금슬 명문은 한국춤의 전승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무용계의 큰 스승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김유진 씨의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5학년 태권도를 좋아하는 태권도 소녀 허윤정이에요. 메달 따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해요.
1: Yoonjung's room shines with the results of 5 years of practicing Taekwondo. Medals, certificates, trophies, and even her rank certificate. These are the fruits of training diligently day by day. Despite her small stature, her kicks are stronger than anyone else's. Together with her mother, she has been documenting her ups and downs in Taekwondo through videos, receiving steady support from her subscribers.
2: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좋은지 알겠네요. 상대 선수.
1: She has another important competition soon. As soon as school is over, Yoonjung rushes to her Taekwondo center. When it comes to Taekwondo, Yoonjung dreams big and is more ambitious than anyone. The moment she changes into her Taekwondo uniform, her eyes become sharp and determined. She straightens her uniform, gathers her thoughts, and sharpens each movement. Even her peers seem impressed by her attitude.
3: 저라니까요. 발차기요. 태권도 잘한다.
1: After just 5 years of training, this girl earned her 3rd PUM rank.
4: 알겠어요. 자꾸 PUM만
1: Thanks to her well-polished techniques, she is often asked to demonstrate PUM-SA in class.
5: 둘! 둘! 둘!
0: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메달을 이제 목에 거는 순간부터 아 내가 이겼구나 이겨냈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점이 좋아가지고
1: There were moments when she wanted to quit but she persevered and continued to grow. So far, she has competed in more than 30 tournaments, earning many medals and awards. One of her experiences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her.
0: 이제 소년체전 강원도에서 대표로 뛰어가지고 딴 메달인데 이제 이걸 따면은 강원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그다음은 이거는 은메달이지만 그래도 잘하는 언니랑 붙어가지고 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Although she trains every day, she makes sure to do her schoolwork as well. What's especially impressive is that she devises her own study plans and follows through on them without being told.
2: 지금 정희가 선수부 시작하고 A리그를 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학력제라고 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면 다음 학기에 대회를 뛸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대회를 뛰고 싶어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1: Whether it's studying or Taekwondo, Yoonjung always does her best. Taekwondo has taught her more than just forms and kicking techniques. It has taught her how to take responsibility for her choices, pursue her goals, and be patient.
6: 이 자세가 돼야 돼.
1: Her father, a 4th-ton Taekwondo practitioner, is her strongest supporter.
6: 어깨는 최소 일자는 돼야 돼. 안으로 안 들어가도. 응. 요거를 몸에 기억을 시켜야. 딱 찰 때 이 자세가 나와.
7: 너 아빠 언제 뛴 줄 알아? 고등학생도 아니야?
6: 응. 고등학교 때
2: 그때는 국민학교였어. 초등학교가 아니고.
1: Taekwondo has become a part of the family's daily life and a bond that brings them closer together.
2: 그때 시작해 가지고 아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일 걸? 이제 대회 나갈 때까지 연습하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좀 대견하기도 하고.

0: For children, Taekwondo is a source of growth. And for adults, it can be a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Seung-hyun, a counseling manager at a traditional medicine clinic, is always busy attending to patients, and she does it with a positive attitude. Even when she's busy, she never skips stretching, a habit that helps her maintain her exercise routine. After work, she heads somewhere busily.
1: 사실은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더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힘이 오히려 더 많이 나고 가는 길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면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0: She's going to none other than a Taekwondo center. This is where her personal time finally begins. The moment she puts on her uniform, she is transformed into a Taekwondo instructor. Every movement reveals the skill of a seasoned practitioner. Seung-hyun started Taekwondo at the age of 32. She is now in her 16th year of training. What made her fall in love with Taekwondo, once thought of as a sport mainly for children?
2: 둘째 아이를 낳고 체중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력이 좀 저하가 되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마침 아파트 앞에 도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력도 늘리고 싶고 아이를 즐겁게 키우고 싶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When she was in middle school, Seung-hyun went to China as an exchange student. Later, she got married and had a child there. She was having a rough time because of homesickness, loneliness, and the stress of raising a child. That's when she found help in Taekwondo.
2: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만 봐도 사실은 눈물이 나고 근데 도장에 딱 들어가면은 태극기가 걸려져 있고 우선 언어가 통하니까 내가 가서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살핌 다 받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더 태권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Taekwondo helped her overcome the challenges of living abroad and gave her the strength to carry on. After 16 years of training, Seung-hyun became a Taekwondo instructor.
3: 국제사범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이번에는 노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따신 걸로 알고 있고 일도 하시고 부모의 역할도 하시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Taekwondo, which she started to revitalize her daily life, opened up a new path for her. After returning to Korea, she has continued her training, expanding her future possibilities. More people like Seung-hyun find energy through Taekwondo. As a result, Taekwondo centers bustle with practitioners of all ages.
4: 좀 이렇게 다운되거나 우울해지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 때도 그렇고 뭐 직장 갔다 오면 힘들고 이런데 여기 오면 우선은 한 번 이상은 꼭 웃을 수가 있거든요.
0: For people in their 40s and older, maintaining physical strength through regular exercise is essential. Why do people choose Taekwondo among many other kinds of sport?
5: In 중년 여성분들이 태권도 참여를 통해서
0: To find out more about the health benefits of taekwondo, we visited a university research team that studies exercise and aging.

0: The results show that even just 30 minutes of Taekwondo intensity comparable to high-intensity interval training.
1: 일반적으로 1렙 자체가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강도였을 때 봤을 때 축구가 한 10렙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30분 수련 자체가 8.5 정도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로스핏 정도 한 서킷 트레이닝 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is shows that Taekwondo is not just a martial art, but an efficient full body workout that can be done in a short amount of time. Perhaps this is why more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choosing Taekwondo as part of their fitness routines. This Taekwondo center is especial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It is visited by about 20 young people daily on average, each with their own reasons, but all looking to enjoy moving together.
2: 운동을 하다 보면은 몸에 활력을 많이 좀 얻게 돼서 이제 퇴근하고 아기도 있거든요. 육아하다가 잠깐 육아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3: 오늘은 회사 끝나고 바로 도장으로 왔어요. 네. 맨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이제 또 쓰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Taekwondo is not something you do alone. It is done by moving in pairs, following commands, which allows to naturally connect with others. Young people enjoy it because it brings back the feeling of childhood PE classes. Another advantage of Taekwondo is that beginners and experienced practitioners train together, making it easy to learn for any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skills.
4: 기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개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동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0: Another reason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drawn to Taekwondo is the sense of immersion and stress relief. As you focus on the movements and repeat kicks, the mind gradually clears and the stress of daily grind is easily released.
3: 노래방 말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태권도도 기합을 넣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고 좀 활발한 운동이어서
0: Taekwondo practice together with others is an exercise that transforms the body, connects people, and restores balance in everyday life. That's why we keep returning to a Taekwondo center again and again.
3: 그냥 여기서 만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은 같이 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연말 행사라던가 아니면은 같이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태권도랑 평생으로 가져가고 싶은 취미예요. 저한테는 태권도.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안녕하세요. 안무가 윤상은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획전인 기울인 몸들 서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전시에서 어딘가의 발레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라는 소재? 이렇게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해온 지가 한 2019년도부터니까 벌써 6년?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발레에 대해서 다르게 관점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거는 발레가 어떠한 몸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지금 전시가 어떤 서로의 취약함에 대해서 주목하는 전시라서, 사실 발레라는 장르는 취약함이랑은 조금 멀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거 서로 먼 것을 어떻게 만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워크숍을 이제 진행해온 게 있는데, 그게 모든 몸을 위한 발레라는 제목의 워크숍이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몸이라고 했을 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몸을 포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한계를 부딪힌 점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지금 현재는 시각장애인분들과 같이 발레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좁혀졌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발레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발레가 어떤 뚜렷한 상이 있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그 지점이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고 싶고 비틀어보고 싶은 그 지점인데, 시각장애인분들이랑 하다 보니 그상 자체를 미리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휘로만 설명된 발레라든지, 그랬을 때는 발레에 대한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의 방향을 좁혀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0: 네, 그 발레라고 했을 때 날씬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뭐 학원 다녀가지 어렸을 때부터 뭐 중산층 소녀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몸을 위한 발레 워크숍 모집했을 때 인스타로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떤 계급에 있든 뭐 몰라 상관없이 그냥 발레로 하나가 됐어. 약간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좀 발레 좋은 면을 저는 찾아가지고 발레 본진보다 여기 내가 하고 있는 발레에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어딘가의 발레 가이드북.

0: 우리는 보기 위한 발레가 아니라 하기 위한 발레를 합니다. 발레는 우리 몸 어딘가에서 불현듯 나타납니다.
1: 발레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시각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이제. 근데 그거는 당연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크숍이 프로그램이 좀 그런 식으로 발레 형태를 일반적인 발레 교육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뭔가 옆으로 확장되거나 수직되는 그 감각을 느껴보자라든지, 그 감각을 느꼈을 때 그거는 발레 모습이 아닐까? 맞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걸 형용사로 수집해서 그러면 만약에 나는 포근한이라는 형용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포근하게 발레를 하는 건 뭘까? 이러면서 포근하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반대로 해보자. 차갑게 발레하는 건 뭘까? 차갑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게 발레 형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우리 상상의 영역의 발레를 한번 그냥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발레 전공자니까 발레 되게 불편한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예쁘다가 아름답다 하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일단 그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도 너무 규격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주왕자가 나오는 스토리 아직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다 제거했을 때 발레는 뭘까라는 그게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발레 좋은 거 찾기? 발레 좋은 거 찾기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비전공자 대상으로 시도했던 게 6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랑 같이 했던 워크숍이거든요. 발레 워크숍. 네. 그분들은 이제 뭔가 짱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그래서 아 발레 움직임에는 죄가 없구나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때 약간 아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발레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서 발레 점수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발레를 안한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몸도 완전 다 바뀌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발레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죽는 장면. 왜 여성들이 다 죽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심했다기보다는 발레를 되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된 그 시점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리를 두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그거를 좀 내가 이거를 작업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죽는 장면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약간 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약간 이런 고민들 많이 할 때였어가지고 발레 속 여성이 만약에 주체적인 여성이었다면 과연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들 했었고 죽는 장면은 주인공들만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프리마돈나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발레를 했지만 프리마돈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공 다 하는 거야. 다섯 작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라 되게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거 할 때. 그 비운의 여주인공? 뭐 이런 코드를 여성들이 계속해서 무의식 중에 그게 되려고 하는 그 욕망도 있거든요. 그것과 또 반대로 왜 그래야 되지 싸우는 욕망이 두 개가 혼재된 그 상태? 그 모순된 상태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작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블로그를 2016년부터 했었거든요. 주변에 동료 암호가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는 사람이니까 그 연습 현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프리뷰 시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무용 전공자니까 조금 그래도 과정 어떤 프로세스는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로 잘 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이런 과정에 있으시군요 라고 하고 그거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던 게 이제 조금 쌓이고 그랬었는데 저는 막 전문 비평가 막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조금은 쉽게 쓸 수 있는 쉬운 글? 제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료 안무가 분들이 저를 찾으세요. 막 대중 이렇다기보다는 좀 비평가의 딱딱한 글이 아닌 다른 글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워낙 대중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생태계가 되게 잘 조성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조금 서로 다 창작만을 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이를 메꾸는 매개자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글 작업은 약간 그런 역할로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간 몸이 기성 매체고 지금 30년이 넘어갔어요. 그 매거진이. 그러다 보니까 굳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라는 편집장이 오면서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선 제가 원하는 코너도 막 만들고 막 이제 무용가의 작업실 이래가지고 막 그 스튜디오나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공간에 대한 얘기나 막 이런 코너 만들고 동료 비평, 동료가 동료를 비평해 주기고 이런 코너 만들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용이 사실 지금 세대 분리가 되게 저는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전통하시는 분들과 지금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 되게 많은 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라는 중간다리가 돼서 좀 나름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순조롭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고 확실히 스피커가 많이 부족한 지금 무용계 안에서
제가 나중에 좀 큰맘 먹으면 매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중 일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발레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그 발레가 다루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되게 순종적이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약간 그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그런 거고 서사, 옛날 서사니까 그런 건데, 발레리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무용수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장인 정신과 그 성취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장르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자기가 이룬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성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두개 사이에서 저는 뭐 한쪽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레를 어떤 여성적인 시각,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해야 할 거는 변화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발레가 워낙 좀 올드하다, 지금의 시대상과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발레단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말괄량이 길들이기 서사를 바꿔서 좀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인종적인 부분, 이제 흑인 발레리나도 이제 주역이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 어떤 되게 작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점점 흡수를 해서 어떤 식의 변화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몸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될까?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다 올라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네.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0: 네,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뭐 그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어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네. 아시죠?
0: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아,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멋지죠.
0: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그게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이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여러분 봐도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이렇게 지냈던 일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하면 참 이 마을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정말로 그렇게 그런 느낌이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담배 피는 애들도 줄었대.
0: 아, 진짜요?
1: 근데 대성 씨, 승룡이라고 아세요?
0: 승룡이요?
1: 네.
0: 아, 그 웹툰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네. 알죠.
1: 우리 승룡이네 집에 한번 가볼까요?
0: 승룡이네 집이요? 여기 있다고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면 과거에는 서화동원이라고 해서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 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3: 좀 그런 캘리그라피에도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3: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 근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3: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같은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3: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하나 뭐
2: 제가 있으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1: 맞아요.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여백의 미,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0: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2: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0: 아,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2: 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네. 부탁드린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0: 아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2: 네네네. 네.
1: 시간 많아요.
0: 네.
1: 많아요.
0: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귀여워.
1: 인더 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2: 너무,
1: 느낌.
2: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있어주니까 좀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 저희 프로그램에도.
1: 아, 아니에요. 아, 네.
2: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1: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오늘 아텐드 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2: 네. 네. 정말
1: 감사합니다.
2: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3: 아,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2: 오늘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시를 쓸 때 탄생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태어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탄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언제나 저한테는 약간 불가사의였고, 어쨌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는 우리의 자잘한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좋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쓸 때 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삶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삶과 죽음이라는 게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학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이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특히나 시 같은 경우는 시만 써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그건 좀 아니어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도 시인으로 20년 살아올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문학이 독자를 필요로 하는데 독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문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학을 하다 보니까 일도 문학과 관계된 일을 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이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번역의 기회가 저한테 찾아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장 웹진이라고 하는 그 웹진 지면에 시를 발표를 했고, 김재균이라는 번역가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제 시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이 시를 번역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김재균 선생님은 저하고 전혀 그러니까 인연이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작품을 보고 연락을 해주셔서 번역을 시작을 하셨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매우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시집을 내고 시를 써오면서 있었던 어떤 그 보석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웹진이나 또 엔솔로지 잡지 같은 데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낮은 톤으로 쓴 시를 굉장히 긴장감 있는 톤으로 바꿔주신다든지, 그래서 뭐 낮은 톤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으로 썼던 시가 뭐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을 좀 많이 사용해서 그걸 읽었을 때 계속 이 느낌, 리듬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느낌? 아,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시는 특히나 번역가가 어떻게 이 시의 이미지와 느낌, 색깔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봤죠. 저도 번역본 시집들을, 외국 시인들의 작품을 읽었을 때 오역이 아닌가, 혹은 직역이기 때문에 또 너무 설명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김재균 선생님 번역이 저에게 그런 또 경험을 선사해줘서 저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의 해변. 해변을 걷다 보면 내가 자꾸 떠내려온다. 발이 많으면 괴물처럼 보이지. 나는 편지를 쓰러 해변에 자주 간다. 무엇인가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 젖어버렸다. 다시 쓰러 기울어진 선박으로 들어간다. 물 가까이에서 살면 산책할 때마다 울게 돼. 그 울음을 헤치고 나아가느라 발이 많은 괴물아. 체육복을 입은 소녀들이 서로 발이 엉켜 모래밭에서 뒹군다. 파도는 그들에게 닿지 못한다.
오래된 과자 봉지를 뜯으며 다 죽었는데 달처럼 많아지는 마음을 들여다본다. 너무 살려고 애쓰지 마. 물을 뚝뚝 흘리며 소녀들이 모래사장을 걸어간다. 모두 돌아가자. 쉴 수 있어. 해변에서.

그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까먹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글을 쓰는지조차 까먹었어.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저를 위해서 썼죠. 그러니까 저를 문학이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고 그거를 제가 읽고 하면서 저의 어떤 내부에 있는 그 불안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초심을 계속 생각하고 쓴다기보다는 삶의 한 양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쓴다기보다 쓰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글 쓰는 일을 기계적으로 한다든지 또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게 재미있고 쓸 게 있고 이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고향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송옥 선생님의 시 귀향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리의 서정성과 서사성을 잘 담아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에 대한 회한을 시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 삶을 많이 투영하고 있는데요. 고향집 뒤산에 경북처럼 펼쳐 있는 대나무 숲이라든지 서정과 서사 또는 전통과 현재를 오가는 음악이라든지 의상을 이미지 형상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춤은 계곡의 물처럼 맑고 붉고 흐르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춤은 동작 하나가 끊기고 끊기고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일필휘지, 붓을 한번 먹을 묻혀서 한 번에 휘 갈기듯이 써내려가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나 내적으로는 정신적이거나 그 다음에 그 골격도 되게 강인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주의 운행원리처럼 돌고 흐르면서 순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이 춤의 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아들과 꽃구경하는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 씬은.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도 잊어버리는 그런 씬으로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귀향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뜻보단 자식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품 속으로 들어가려는 아들의 그 감정과 그런 마음들, 그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어떤 감정들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그 모성애를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춤을 춰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시간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인고의 세월을 꽃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시 져야 하는 필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꽃이 한번 활짝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나요? 예, 그것처럼 저희 어머님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엄마였고 또 남편의 아내였고 그 많은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꽃이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절정에 저무는 순간에는 또 슬픔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박제된 유물들이 박물관에 있을 때는 그거는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현대화시킨다면은 현대인들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현대 예술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 춤에 대한 동시대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a bank worker Hong Dan-bi, a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과연?
1: 저는 다 했어요.
2: 오. 와, 진짜 잘했다. 저는 어때요?
1: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요?
2: 잠시만요. 아침에는 남산 케이블카 탔고 한강라면은 점심에 먹었고 다음에 자전거 투어?
1: 아니요. 경복궁에 갈까 봐요.
2: 좋아요. 경복궁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같이 입어볼까요?
1: 한복을 빌려요?
2: 네. 승준 씨도 같이 투게더.
1: 저는 괜찮아요.
2: 승준 씨,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래요. 아, 잘생긴 승준 씨.
1: 알겠어요. 경복궁 가기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봐요.
3: 와우, Wyatt's energy is no joke. I like to make a full day of plans too, but Wyatt takes it to a whole new level. A useful Korean expression when asking about people's plans or schedules is 뭐 할 거예요? You can add any date in front of it to ask about the near to far future. Like 이제 뭐 할 거예요? Or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To answer, you would simply say 무엇을 할 거다. If your plan is clear or uncertain, use 을까 보다 or 릴까 보다 before it. Now, let's look at an example. Did you catch how they said, I think I might go to 경복궁 in Korean? 경복궁에 갈까 봐요. Since 가다 has no 받침, it becomes 경복궁에 갈까 봐요. If you plan to eat 팥빙수, 먹다 has a 받침, so it becomes 팥빙수를 먹을까 봐요. How would you tell someone a series of things you plan to do one before the other? For example, if you plan to go to 경복궁 palace, but before that you plan to find a hanbok rental store first, in Korean, the word for before that is 그 전에. You would say 경복궁에 갈 거예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Or to shorten it into one sentence, you add 기 전에 to the verb in the first statement to connect it to the second. Just like this.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 경복궁 Palace, Korea's iconic palace, was built in 1395 by Taejo Isonggye, the first Joseon Dynasty king. 경복 means great blessing from the sky. 경복궁 Palace is a popular destination for visitors in Korea to explore royal culture and Joseon Dynasty architecture. All right, let's practice what we learned today.
1: 경복궁에 갈까 봐요. 그 전에 한복 대여점을 찾아야 해요.
2: 경복궁에 가기 전에 한복을 빌릴 거예요.